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요즘 유산균 장부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찬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Glory to His Name Down at the Cross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안젤라 프림의 찬양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O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주 예수 이름 높이어 For Him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가 방송이 되고 있죠. 주일 이 시간에만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로 방송이 되면서 여러분께 찬양 전해드리고 있어요.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해 주십시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송효찬님 매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글은 오랜만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신청곡도. 보내드립니다. 강원명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어서 찬송가 밴드의 남궁송옥이 부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캐런 스왈로 프라이어 교수의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이들이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분의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도 그분 안에 있다. 나아가 예수님의 길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와 선,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를 괴롭히는 무력감의 한 형태는 우리가 무슨 직업에 종사해야 하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 청사진은 없다. 그러니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에서 어쩌나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일랑 다 버려도 된다. 마법의 공식이나 완벽한 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면 해방을 누릴 수 있다. 다른 관심사를 개발하거나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쓰시리라는 것을 알고 이 모두를 계속 소명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룩한 일을 이루셨다. 만물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도 그분의 일이다. 그분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삶에 늘 개입하시는 최초의 일꾼이셨다. 창조주께서 일하시듯 우리도 일하도록 창조되었고 그 일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된다.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일의 끝이 없는 이유는 그 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선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다만 그런 지식을 얻으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자신을 알아가는 데 쓰는 것은 분명 귀한 일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온유의 길 진리 생명 함께 했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영어 찬양으로 듣습니다. Mercy Me의 Just As I Am.

아름다운 하늘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피오나 멜레스의 찬양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Just As I Am, 멀시미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아지트님께서는 찬송과 함께 마셔요.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표현이 참 시적이네요. 폴라리스님 복된 주일 축복합니다. 1441번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로 견디신다고 좋습니다 하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6018번 단둘이 아내와 함께 교회 가는 길입니다. 일본 선교관 초등학교 6학년 둥이 내일 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잘 다녀왔는지 궁금하네요. 어땠는지도. 휴대전화 뒷번호 2710번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채택해 주세요 하시면서 주의자비가 내려와 신청해 주셨어요. 이거 제가 잘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채택하는 거. 주의자비가 내려와 클레이 찬양과 경배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죄의 자비가 내려와 클레이 찬양과 경배의 곡을 듣다 보니 이 곡이 듣고 싶어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유은성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보내드렸습니다. 진영님께서 한 주간의 피로 찬양으로 세임었습니다 하시면서 손경민 한이 아이빅 밴드 함께한 일상을 청해 주셨어요.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CBS 녹화 뉴스 듣고 저는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0: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오늘 오전 6시 43분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열흘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7차례 이어졌습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71차례 감지됐는데 이 지역에서는 6년 전에도 최대 규모 3.1을 포함해 모두 76차례의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규모 단층의 일정한 응력이 계속 가해지면서 지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50일 넘게 실종됐던 남성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사건 역시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같은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일 B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A경장이 실제로는 B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제 A경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미란 씨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시위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참가자와 갈등을 빚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다음 달 초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당시 경찰서장 등 경찰관 4명의 혐의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에게 차량을 돌려준 경위와 수사정보 유출, 지휘부의 부당한 외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된 경찰관들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노조가 내일로 예정했던 부분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내일 울산 공장에서 17차 교섭을 열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교섭 결과에 따라 모레 예정된 추가 파업 여부도 결정됩니다. 노조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지금까지 60시간 동안 파업했고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은 5만 5천여 대로 추산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82%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3: CBS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0: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의 문을 송정미의 찬양으로 열었습니다. 유동근님께서 신청하신 곡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나눌 이야기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2: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인 조셉 헤버뎅크의 찬양 너 성결키 위해 Take Time to be Holy 함께 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4921번께서는 제주도로 여행 가셨나 봐요. 여행 중에 듣고 싶다고 찬양 청해 주셨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청해 주신 곡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3186번께서는 제목을 잘 모르시겠다고 그런데 꼭 들려달라고 하시나요?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곡의 정확한 제목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한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오늘의 끝곡은 동주님께서 청하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보내드릴게요. 유선식과 최인혁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요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목회자들을 돕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고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두 곳에서 한 거예요. 젊은이 교회, 청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했고 하나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담당 목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회를 하면서 느꼈었던, 들었었던 상황 분석이고 그들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 막상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얘기처럼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속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젊은이 교회, 청년 교회를 담당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젊은이들의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하고 예배 형식을 한국교회에서 없었던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꾸죠. 찬양팀을 세우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고 예배 시간에 드라마도 있고 영상도 있고 대담도 있고 그리고 교회 사역들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펼친 거예요. 그분이 2년 동안 회중석에 앉아서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평가 속에 그런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밀물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가졌던 마음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면 도대체 이 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인도에 나갈 것인가라고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은 저에게도 있는 두려움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두려움이기도 해요. 내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중한 현실을 우리들과 늘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다. 회사를 맡게 됐을 때, 중요한 직책을, 중책을 맡게 됐을 때, 막막한 자녀 양육의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그렇게 쌓여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풍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느끼죠.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좌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 앞에 있는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많고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 송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표현이 나는 출입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무력함을, 두려움에 기반해서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세네 부류의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아도니아와 압살롬, 우리가 일전에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둘 다 다윗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까지 아도니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해요. 근데 이게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용모가 심히 잘생긴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한 장점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용모가 잘생긴 것은 장점이에요. 여러분 용모가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부풀린다는 그 정도 되지 않는데 자기를 자꾸 부풀리고 허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오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비슷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

19절, 26절과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정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용모의 준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이죠.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죠. 이를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부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뭣뭣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뉘앙스를 흘리는 거죠, 상대방 동료에게. 그래서 그 상대방이 바로 그 상사를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뉘앙스를 흘림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만드는 것. 압살롬이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죠. 그에겐 장점이 있었어요. 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말고 다른 형식의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그림이에요. 압살롬의 큰 장점이 뭐라고요? 외모의 준수함을 나타내는 것이 머리숱이 많은 것이었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많은 머리숱이 나뭇가지에 걸림으로 인해서 가지에 매달리게 되고 말은 지나가요. 거기에 요압 장군이 창으로 이 압살롬을 찔러 죽이게 되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장점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숱이 많은 것, 그의 장점이죠. 외모가 준수한 것. 단순히 머리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구속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장점이 여러분을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것은 저는 머리숱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조차도 하나님의 구속함,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압살롬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출중한 외모와 지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드러낸 결과 그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장점들, 재능들을 줬는데 십자가 보혈 앞에 여러분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로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였어요.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크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어떤 위치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역할을 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고 절제함으로 일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 철저하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마음이에요.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나 혼자는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타인의 존재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관계적인 의존, 듣는 마음이 관계적인 의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존적인 관계적 의존적인 고백인 거죠.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구했던 첫 번째 기도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살피고 가야 될 것이 1,000번제. 이걸 가지고 1,000번제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때부터, 저 신학생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마다 헌금의 종류 중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1,000번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띄어쓰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아주 큰 예물을 단번에 드렸다는 의미예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많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이것을 크게 한 번을 드리든지 1,000번을 나누어서 하든지,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떤 형태일 수 있어요. 이것이 단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들이는 수산으로 악용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1,000번째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몇 대 독자 아들이었던 김지성 목사라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제가 잘 알아요. 늘 갈 때마다 인자하신 권사님 어머니셨어요.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아들이 군대 갔었을 때 1,000번째를 작정하더라고요. 한 번 예물 드리고 한 번 아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을 제대 때까지 1,000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에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이 문제고 해석의 오류고 어떻게 얘기하죠? 헌금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본질에서는 같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만큼 기도하군이냐고 묻고 싶어요. 우리는 늘 비판에 익숙하죠. 당신은 그만큼 정성 들여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잘난 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잘난 척. 어찌됐든 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내게 구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일반 왕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게 권력을 주십시오. 막강한 권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에 정말 든든한 장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적군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타인의 음성에 내 존재를 내어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공간과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관계적 의존이에요. 듣는 마음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 듣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도 듣지만 사람에게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억울함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함

함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은 수직적으로 듣고 수평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은 단순하게 주에게 듣는 마음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을 전제로 하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듣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왕은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자가 아니라 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대리 통치하는 언약의 종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도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무엇이 그들이 아프게 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백성들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얘기했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신비주의와 현실을 벗어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사회에 적용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천되고 순종되고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소비되어져 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그래요.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억울함과 아픔과 탄식과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구했던 것은 분별하는 지혜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가 정말 담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 15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16절에 바로 두 창기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둘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둘이에요.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의 아픔을 깊이 들었어요. 근데 아픔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없죠.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왕은 충분히 백성의 아픔을 들었어요. 어머니의 억울함과 울부짖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별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안에 억울함이 있고, 욕망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리고 이기심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기심이 얽혀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완전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지도자일수록 그래서 분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 듣지만 모두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듣지만 모두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죄인인 인간 속에는 자신의 욕망이 숨겨져 있고 거짓이 숨겨져 있고 이기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모두가 옳다는 거예요. 두 여인처럼 모두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가정을 이끄시는 분들, 목회하는 저 모두가 이 분별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모두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별은 목사만이 구해야 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이 분별을 다른 면으로, 다른 언어로 여러분 표현한다면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려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의견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해서 나온 것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내 의견이 나를 드러냄인가, 나의 자존심 때문인가, 정확한 상황 분석 안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가. 어떨 때는 우리의 죄성이요, 주장을 내세우고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요. 공동체가, 어떤 회사가, 어떤 가정이 잘 가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아, 내 주장이 틀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진정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그거 잘 못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요. 회의할 때도 그렇고요. 틀린 것을 알면서 불러요. 자기가 현실 분석을,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다른 의견을 만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두가 뭐예요? 질문하고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거기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완전히 부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죠.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 그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던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들었다라고. 여러분, 이 본문 10절 말씀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이, 솔로몬의 말이 주님의 눈에 좋았더라. 이렇게 주님의 눈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어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계속 기쁨의 탄성을 외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예요. 이야, 내가 창조했지만 정말 각각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다, 정말 보기에 좋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고 그렇게, 야, 솔로몬 너의 기도가 정말 기쁘구나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느냐는 거예요. 질문, 우리의 기도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성찰해 봐야죠. 분별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천목사 너 정말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딱 맞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거룩한 기쁨의 표현을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분별하고자 하는 선과 악은 히브리어로 토부,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 정확하게는 선악과,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인간이 왜 타락했냐면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적 의존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라고 하는 것을 죄인인 인간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선과 악을 판단할 권한이 내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아담의 교만을, 아담의 타락을 역전시키는 거룩한 겸손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미 싸늘한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애굽의 딸과 결혼한 것이 나오죠. 솔로몬이 타락하는 11장에, 1장에 시작할 때 이 애굽의 딸들과 모압과 암몬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11장 1절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거기에 나와요. 솔로몬의 삶은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가 이토록 아름다운 기도를 시작했지만 훗날에 이방 우상들을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죠. 듣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탁월한 지혜와 그리고 그의 통치는 한순간에 탐욕과 정욕의 도구로 변질돼 버려요. 엄청난 경고죠.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립하는 것, 자기 확신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그 듣는 마음, 관계적 의존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 지혜를 엄청나게 축소하죠. 한국교회의 지혜관이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남불보다 똑똑한 성공의 비법으로 그렇게 오해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하죠. 내 아들, 딸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통치하는 지혜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제 생각엔 별로 없어요. 그 지혜로 우리 아들이 어떤 부를 얻게 해주시고 권력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욕망이 그 안에 투영된 기도예요. 우리 아들, 딸을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하게 부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을 배제하는, 자신의 욕망을 배제하는, 오직 하나님의 왕권과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섬기기 위한 대리자로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참된 지혜는 내 이지를 강화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왕권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에게 듣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9장 10절이에요. 안 내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관계적 지혜라는 거예요. 관계적 지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한국교회에 주신,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이 민족에게 주신 복음적 실천을 촉구하고 싶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 더큰 것에 이르기까지.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CBS 서울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50일 넘게 실종된 다른 남성의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것입니다.

0: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B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재수색 끝에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두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에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180일간의 수사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추가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윤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총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에 더해 김 대표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정 일치를 강조해온 김 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당정 간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내세워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당권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이미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원회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까지 밀어붙일 경우 당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오늘 오전 6시 43분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열흘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7차례 이어졌습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71차례 감지됐는데 이 지역에서는 6년 전에도 최대 규모 3.1을 포함해 모두 76차례의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멍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2: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1: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 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미 소리가 참 우렁찼는데 요즘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아침 저녁으론 살짝 서늘한 기운도 느껴집니다. 오늘이 바로 뜨거운 여름이 물러간다는 처서인데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뜨겁게 달려왔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조금은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말이죠. 그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신 하나님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찬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김윤진의 찬양입니다. 하루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2: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목소리 상점의 영원한 약속으로 빨간약의 주보혈 들었습니다. 1405번님, 종교가 달라서 그동안 이 시간에 다른 방송 듣거나 다른 음악을 들었었는데 원경님이 진행하신 이후로는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듣지 않고 이제는 이 노래 아는데, 이 노래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미션스쿨 다녀서 일주일에 1시간씩 목사님이 수업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매년 가을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리고 군대에서도 부대 내에 교회와 법당이 있어서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도 얻어먹고 했었죠. 중1 첫 수업 시간에 따라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목이 맞는지 기억이 흐릿하지만 기억이 납니다. 군복무 중에도 부르면서 구보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은 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놓고 잘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1405번님께 추억의 찬양이기도 하겠네요. 이 시간에도 손님 없으시면 스피커로 나오는 찬양 따라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나영환, 브레이브스워, 조홍성이 함께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우주 대동형님 청하신 주나와 나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두 곡 이어집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의 겨자씨. 은혜와 일의 상호작용은 커다란 영적 공명과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며 일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은혜와 일의 긴장 가운데서만 아름다운 어울림을 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추앙하면서 일은 혐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따름입니다. 반대로 안달복달, 전전긍긍 쫓기면서 온갖 일을 직시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과 요구되는 것 사이에 건강한 긴장만이 울림 있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은혜와 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만 믿음과 사랑이 성장합니다. 즉, 우리가 약속된 것을 깨닫는 동시에 자기를 극복하고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모든 일은 은혜와 일의 조화로운 대립 속에서 진동합니다. 은혜는 결코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은혜를 믿으면서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일은 삶의 내용이며 은혜는 삶의 힘입니다. 은혜와 일이 균형을 이룰 때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주일 오전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슐레스케이츠의 가문비나무의 노래 중에서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함께한 찬양,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0267번님, 주일 6개월 된 우리 아들과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길이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셨어요. 아유, 6개월 아기 얼마나 예쁠까요? 예쁘긴 예쁜데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을 때잖아요. 그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사실은 편안하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그 시간을 감사로 또 기쁨으로 여기시는 엄마의 마음이 아기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랄랄라와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수님 청하셨어요. 어쿠스틱 머신의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였습니다. 랄랄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팀룩 워십의 한결 같구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담 세상이 지키듯이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50일 넘게 실종된 다른 남성의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B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재수색 끝에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두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로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0: 붙잡혔습니다. 10대 남학생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를 모두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시위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참가자와 갈등을 빚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180일간의 수사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추가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윤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총괄 발표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노조가 내일로 예정했던 부분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내일 울산 공장에서 17차 교섭을 열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교섭 결과에 따라 모레 예정된 추가 파업 여부도 결정됩니다. 노조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지금까지 60시간 파업했고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은 5만 5천여 대로 추산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막판에 결렬되면서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등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3도, 습도는 71%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제 시간에 어김없이 도착하는 것들 덕분에 마음이 놓일 때가 있죠. 기차와 버스, 절기와 계절이 그럴 텐데요. 오늘이 바로 더위는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 절기입니다. 가을 느낌 느끼고 계신가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때문에 힘겨운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숱한 고비를 넘고 넘어서 이렇게 무사히 가을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도하게 되는 날입니다. 올여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8월 23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아바의 Our Last Summer였습니다. 겨울 절기는 소환 대안이 끝이고 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가

따로 없는데 여름은 소서 대서 다음에 처서라는 절기가 하나 더 있는 게 신기하죠? 그만큼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뜻일 텐데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온다. 이런 생각만

시간을 교대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이 무렵의 모든 풍경들 세세하게 느끼기 위해서라도 오감을 활짝 열어둬야겠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
2: 제약.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레니 크라비츠의 A Day in Over, Until It's Over였고요. 또 해숙이 페스볼의 The Way, 또 4034님, 메릴 스트립,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노래한 Slipping Through My Fingers였습니다. 1835번으로 지수님 해피송의 음악은 참 조화롭습니다. 최신곡도 있고 8090 등등등 골고루 나오는 선곡이 너무나 좋은데요. 지수님 이야기 또 음악들. 아, CBS는 역시 놓칠 수가 없는 주파수입니다. 2시까지 늘 고정입니다 하시면서 와 최고의 찬사를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근데 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얘기들만 다 적어주셔서 끄덕끄덕 해봤네요.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9308님 팀벌랜드가 피처링을 했고요. 저스틴 팀벌레이크예요. 섹시백.

와, 일요일 이 시간을 흔드는 댄스곡들이었습니다. 제이슨 데룰로의 Take You Dancing, 리안나의 Diamonds, 그리고 저스틴 팀벌레이크, 팀벌랜드의 Sexy Back까지 전했어요. 7880님은 아, 이렇게 신나는 곡을 들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셨을까? 에어컨이 고장이시라고, 아직도 서비스가 밀려있다고. 에어컨이 없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것쯤이야 견뎌야겠죠? 가끔 옛날 더울 때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고 뭐 나름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여유가 느껴집니다. 인간은 역시 정신력의 동물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렇게 덥고 또 습한 날 독립운동을 한 선조도 계실 테고 전쟁도 있었고 뭐 우리 조상님들 그죠? 아, 근데 감사한 거는 감사하고 더운 거는 좀 더운 거니까 한낮에는 아직 그래도 에어컨이 좀 필요하잖아요. 마트로라도 피신을 다녀오시기를.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 하고요. 이어지는 곡 여행가고파님 퀸입니다. 킬러 퀸.

신청곡이 쭉 이어졌고요. 문경도련님 주원자레나 블랙할츠의 I Love Rock and Roll, 또 4278님 본조비의 Never Say Goodbye, 진한 발라드 곡이었죠. 또 7651님 스틱스의 The Best of Times, 여행가고파님 퀸의 Killer Quee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났습니다. 노을 신사님 크리스 리고요. And You My Lov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50일 넘게 실종된 다른 남성의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B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재수색 끝에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두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을 찾아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담당 경찰관의 잇따른 허위 종결 경위를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장 수사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점검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제도적 보완에 앞서 현장 경찰관들의 마음가짐부터 다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을 거듭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내세워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당권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이미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원회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까지 밀어붙일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문제의식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조사 결과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63.5점으로 2023년 72.5점에서 3년 연속 떨어졌고 특히 업무의 지시와 폭언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법상 최소 기준이 지켜질 수 있게 제도적 보완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6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별별이님 휴먼리그의 휴먼으로 해피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도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호레노츠니 플릿 우드맥이었습니다. 세븐 원더스, 또 나스테디 브라이언 아담스 헤븐, 또 6291님 디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이었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 내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더위가 이제부터는 슬며시 짐을 챙기기 시작할 것 같죠? 처서에는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 옛말처럼 계절은 이렇게 소리 없이 방향을 바꾸는데요. 요란하게 시작

시작해서 요란하게 끝나는 계절은 없습니다. 여름도 조용히 물러갈 준비를 하고요. 그 자리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조금 더 단정해진 하루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팝의 미로는 트로이 시반의 유스입니다.

트로이 시반의 유스는 청춘 특유의 무모함, 불확실함,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담은 곡으로 세상의 시선이나 먼 미래의 걱정은 뒤로하고 가장 빛나는 시절, 청춘을 너에게 주겠다는 감성적인 고백을 담은 노래인데요. 이 곡은 트로이 시반의 2015년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그를 세계적인 팝스타로 끌어올린 히트곡이기도 하죠. 몽환적이면서도 세련된 비트가 특징인 유스. 상대에게 자신의 청춘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순수한 애정과 자유로움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량하고 세련된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팝의 위로 트로이 시반의 유스입니다.

파베미로 트롤 집안의 유스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음악 이어집니다. 루트세요, Tomorrow Tonight.

하우스타이거님, 알레워커, 에슬림 손하임이었어요. Faded. 또 오늘도님, CIA Unstoppable, 루트의 또 Tomorrow Tonight까지 전했습니다. 0061번으로 초딩아이가 요새 학교에서 팝송을 배운다네요. 잘 외우지도 못하는 가사를 몇 번이나 따라 부르는 게 귀엽고 또 웃기기도 합니다. 아마 본인 사연이 라디오에 나오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네요 하셨는데 아 이름을 안 적어주셔서 안타깝습니다. 엄마 휴대폰 뒷자리가 0061이다. 내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유치원 때부터 이 팝송 따라 부르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곡도 여러모로 좀 배워도 아이들이 배워도 괜찮을 곡일 것 같아요. 베네시티님 신청하셨고요. 크리스티나 페리예요. A Thousand Years.

6415님, 키라 나이틀리의 음성이었습니다.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Begin again. 영화 속에서 흘렀던 곡이죠. 그 전곡은 98Degrees의 Because of You. 또 베네시티님이 신청하셨던 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까지 이렇게 세 곡을 들어봤네요. 5672번으로 나이를 먹어 부부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빵을 먹을 때는 남편 눈치가 보입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도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고 결과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잘 해야겠죠? 남편 몰래 빵 먹고 있는데 그만둬야겠죠? 하셨어요.

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지요? 아마 평소 부부끼리 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함께 다이어트 시작하시고 건강도 찾으시기를 파이팅입니다. 8월 23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한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거죠? 이글스의 곡 중에서 I can't tell you why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50일 넘게 실종된 다른 남성의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B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재수색 끝에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두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을 찾아 장미란 씨 실종사건과 담당 경찰관의 잇따른 허위 종결 경위를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장 수사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점검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제도적 보완에 앞서 현장 경찰관들의 마음가짐부터 다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을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부와

0: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을 당원투표로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내세워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당권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이미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원회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까지 밀어붙일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7차례를 포함해 모두 71차례 지진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반복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오는 31일 자정 종료되는 가운데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18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3조 5,492억 원 가운데 97.3%인 3조 4,542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7도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0: 8월 23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쿨의 작은 기다림 355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포 유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절기 처서입니다. 한때 이 처서매직이란 말도 좀 있었는데 요새는 처서매직이 조금 실종되고 있다고 하죠.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 좀 괜찮다 이렇게 싶어도 아직도 조금 습하고 꿉꿉하고 이게 좀 걸어다니면 땀도 좀 많이 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송편님들 이 시간 저와 같은 온도, 공기, 습도를 느끼고 있다면 그냥 어떤가요에 쭉 계셔주시면 됩니다. 불쾌지수를 상쾌지수로 바꿔드릴 청량텐션 오늘 가득히 충전해놨으니까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어떤가요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송편님들의 사연 VVIP로 모시는 시간 콩콩찬찬 노래디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광고 듣고 오시죠.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0: 시간.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0: 하이브리드 현대산업개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2: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3: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1: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코파는 곰돌이님의 신청곡 비비지 매니악이었고요. 미세스 유님의 신청곡 트와이스 TT였습니다. 미세스 유님은 트둥이들 노래 언제 나올까요? 트와이스 TT 신청해요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화요일에 이 트와이스 TT와 시스타의 쉐이킷 두 노래로 대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송편님들께서 쉐이킷을 더 많이 틀어주셔서 그날 TT가 못 나갔었거든요. 저도 이제 트와이스의 팬으로서 좀 살짝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미세스 유님의 신청곡으로 저희 좀 개인적인 바람도 이룰 수 있었네요. 자,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콩콩찬찬 노래 디깅 바로 가보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희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 디깅.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VVIP로 저희가 특급 대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편한

님께 사연을 보내주시되 내 사연도 디깅 코너에 소개되고 싶다 하는 송편님들이 계시다면 슬쩍 말머리에 디깅 이렇게 붙이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콩콩찬찬 노래 디깅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순데렐라님의 사연입니다. 신랑이 오늘 일본 여행을 갔어요. 혼자. 사정상 같이 못 갔는데 너무 가고 싶어요. 나도 발바닥 땀나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아, 재밌겠다. 거북이 비행기 신청해요. 이 거북이 비행기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이 순데렐라님의 신청 사연이었는데요. 이 순데렐라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일본으로 여행 간 남편분에게 보내는 곡으로 피디님이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두의 잘가. 이 잘가라는 한마디 보내고 저는 여기에 이어서 이 노래를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거북이 비행기, 더자두 잘가, 그리고 제가 고른 곡까지 세 곡 함께하고 오시죠.

거북이 비행기 더자두의 잘가에 이어서 제가 디깅한 곡은요 코요테의 순정이었습니다. 순정에 또 이런 가사가 있죠. 너의 행복 찾아 나를 떠난다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하지만 우리 이번에는 또 신랑분이 가셨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순데렐라님께서 혼자 여행을 가셔서 그 남편분께 똑같은 기분을 한번 느껴보게 하는 거는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1007번님의 사연입니다. 1007번님의 사연이에요. 아들 유치원 학예 발표회 때 조성모 다짐에 맞춰서 자켓을 열심히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달마 몸치인데 열정적으로 삐그덕거리며 쳤었는데요. 지금 그 아들이 고3이 됐습니다. 어디 찾아보면 동영상 있을 텐데 추억을 되새기며 봐야겠어요. 조성모 다짐 신청합니다. 그 아기 때 영상을 보고 이제 지금 자녀를 보면 와 진짜 언제 이렇게 컸나 이런 느낌이 막 많이 들죠. 조성모 다짐이 또 댄스곡이지만 조성모 특유의 멜로디 중심 그리고 팝 발라드적인 좀 그런 선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독적인 후렴구가 또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은 우리 PD님의 선곡은요 이정현의 반입니다. 그리고 저의 선곡은 노래로 한번 또 확인해 주시죠.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and I'm gonna let it all go.

조성모의 다짐, 이정현의 반, 최소연의 반전까지 이 세 곡 2000년대 초반을 강렬하게 강타했던 테크노 댄스곡 메들리입니다. 전자음과 강한 비트가 돋보이는 댄스곡으로 저희가 또 한번 골라봤고요. 이렇게 오늘 콩콩찬찬 노래디깅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콩콩찬찬 노래디깅은 다음 주 토요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말랑콩떡님의 신청곡이에요. 먼데이 키즈 발자국.

말랑콩떡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데이 키즈 발자국. 4367번님, 안녕하세요 송디. 세바시 목소리에 완전 빠졌습니다. 라디오 속으로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와, 목소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은 약간 좀 떠있는 목소리인데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사람 목소리 중 가장 좋았습니다. 소리가 고요함마저 집중하게 했어요. 깨끗하고 진지한 신사였어요. 아주 크게 칭찬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그 목소리가 좋다고는 스스로 약간 생각을 잘 안 해서 이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일단 4367번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떠있는 목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목소리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요 텐션이 이제 평소 텐션이고 그 라디오 세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아닌데 이게 아니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뭐 이제 이런 목소리로 하는데 솔직히 막 제가 그렇게 익숙한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좋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파이프라인님의 신청곡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저희는 테이프 갈고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당정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50일 넘게 실종된 다른 남성의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B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재수색 끝에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잇따라 종결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에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180일간의 수사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추가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윤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7차례를 포함해 모두 71차례 지진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반복되는 만큼 관

0: 관계 기관과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다룬 영화 귀향이 시민들의 후원에 힘입어 오는 26일 10년 만에 재개봉합니다. 2016년 개봉 당시에도 시민 7만 5,270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 12억 원을 모았고 영화는 35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4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곡은요. 메이플피카님의 신청곡입니다. 클론 펑키 투나잇. 6850번님께서 어제 엄마 건강검진 걱정된다고 문자 보냈던 송편입니다. 다행히 엄마는 쓸개에 돌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거 말고 크게 이상은 없으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다 어떤가요 덕입니다. 아, 일단은 큰 일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고요. 이게 어떤가요 덕이라고 하면 제 덕이 아니라 이 송편님들이 함께 항상 에너지를 주세요. 그래서 이 정말 저는 송편님들과 그리고 6850번님께서 또 별일 없기를 기도하셨던 그 모든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850번님의 어머님도 꼭 수술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2700번님 송디, 저희 딸이 고3인데요. 3년 동안 여름휴가를 못 갔어요. 이번에는 가고 싶은 대학교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 투어하면서 이 시간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우리 네 식구 소망대로 원하는 대학 가자! 아자아자! 우리 딸 파이팅! 대학 투어를 가면은 참 그 장소에서 기운을 많이 얻잖아요. 이 학생들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 건물이 그 고3들 눈에는 또 그렇게 멋있어 보이죠. 대학생이 될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우리 2700번님의 따님 남은 기간 동안 지치지 말라고 송디가 한 번 더 응원 가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어!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4231번님 트럭커 형님의 신청곡입니다. 대성의 대박이야.

친해지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 하지만 아직 막 끝까지 올라온 것 같진 않다라는 게 또 우리 PD님의 판단이고요. 8389번님, 울산 애청자 CBS 광팬입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멋집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8389번님이 더 멋집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성시경 장나라가 함께 부른 Open Your Mind.

박현빈 대찬 인생이었고요. 그 전곡 대성 대박이야 4231번님의 신청곡으로 트로트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별빛사랑님, 송티 많이 낭창해지셨네요. 이게 제가 갑자기 막 바뀌었다 요렇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비해서 저도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송편님들하고 되게

성시경 장나라가 함께 부른 Open Your Mind 마이바흐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조건가인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였습니다. 해니다리님 오늘 아들 군 복귀 날 좋은 날 가고 또 힘든 시간이다 아들 다음 휴가 때까지 고생하겠지만 화이팅해. 아 이게 참 군대 휴가는 또 왜 이렇게 짧은지 또 굉장히 그 시간이 소중하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좀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모습. 아마 해니다리님도 또 많이 좀 섭섭하시겠지만 또 금방 시간이 지나서 휴가 나올 겁니다. 우리 아드님 건강하게 잘 전역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캐스퍼님도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저희 아들이 1년간 일본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열심히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많이 보고 싶었는데 건강하게 돌아온다니 기쁘네요.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좀 해외여도 어쨌건 다른 나라니까 좀 보고 싶을 때 보고 이런 게 굉장히 또 좀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캐스퍼님과 또 아드님 한국에서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586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어느덧 아들이 군입대합니다. 눈물 나도록 기특하게 자랐어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라일락 서영님, 송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CBS 방송사 내에도 군의 식당이 있나요? 아, 이게 저는 살짝 아쉬운 점인데 군의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나 군대 급식이 가끔 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제 시간에 이제 밥 때 되면 밥 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메뉴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영양분을 따로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그리워지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군대를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트랙은 곰돌이777님의 신청곡 박기영 산책.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7: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6018번님의 신청곡이에요. 패닉 기다리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0: 그런 점을 마시는 거 맞죠?
1: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스 마시는데요.
0: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1: 네? 무슨 보호요?
0: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하늘스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1: 인천 하늘스가 그렇게 좋아요?
0: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하늘스.
1: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하늘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당정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잭슨홀 미팅 등 굵직한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엔비디아가 실적과 함께 인공지능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데 이어 28일 잭슨홀 미팅에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평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내에서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 회복세와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할지 추가 인상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50일 넘게 실종된 다른 남성의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B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재수색 끝에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두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을 찾아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담당 경찰관의 잇따른 허위 종결 경위를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장 수사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점검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제도적 보완에 앞서 현장 경찰관들의 마음가짐부터 다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에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180일간의 수사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0: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9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 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 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위로라는 건 대단한 말을 건네는 것보다 나 여기 있어 하고 옆자리를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애쓰느라 좀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키팝이 그 옆에 살짝 앉을게요. 좋은 음악 한 곡 곁에 두고 이 시간만큼은 좀 편안하게 머물러 보시죠. 미스터 빅입니다. To be with you.

0: Mr. Big의 To Be With You,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왜 우리 좀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덜 막막하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라이키팝이 그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가서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음악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위로가 되어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킴 와일드의 Kids in America였고요. 오성희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로드 스튜어트의 Do You Think I'm Sex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바다님께서 오늘은 외출 안 하고 음악 들으면서 취미생활하고 있어요. 선곡이 좋아서 우아하게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을 그리워하겠죠? 하셨어요.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그저 평화롭게 보낸 이 시간이 분명 주중에 그리워질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는 주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올 주말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나저나 취미생활이 뭔지 궁금해요. 뭘 그렇게 재밌게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스파이스 걸스의 마마 그리고 웻웻웻의 Love is all around 파이프라인님 신청곡이고요. Take that back for good까지 세 곡 함께 들어보자.

제니퍼 로페즈의 On the Floor였고요. 레이디 가가의 Poker Face, 오네이도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아, 뭔가 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노래에서? 힘이 나는 기분. 김은숙님은 시원한 도서관에서 듣고 있어요. 라이키팝 하셨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신나는 음악 들어도 되나요? 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듬칫듬칫하다가 소음을 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8494님,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고민하다가 갈치도 튀기고요. 계란찜이랑 샐러드 밑반찬으로 했어요.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집밥이 최고죠 하셨는데 맛있겠다. 저녁을 좀 일찍 드시는구나. 맛있게 드세요. 갈치에 계란찜에 샐러드까지 완벽한데요. 맛있게 드세요.

마이클 잭슨과 폴 매카트니가 함께한 The Girl Is Mine이었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주말은 1부와 2부 2시간 함께합니다. 1부 끝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6707님 신청곡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7: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9: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0: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0: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지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경기 남부와 부산, 울산, 전남, 광주와 경남,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을 비롯해 경남 진주와 경북 경산, 상주, 경주 남부, 부산 중부와 울산 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완도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할 때 양산을 사용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정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특별법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도시정비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민주유공자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다른 법안의 상정 여부도 협의하는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문제를 놓고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내세워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당권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이미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원회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까지 밀어붙일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다룬 영화 귀향이 시민들의 후원에 힘입어 오는 26일 10년 만에 재개봉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4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8: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9: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8: 주방 싱크대도.
9: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8: 어디로?
9: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0: DS 대성하우징.
1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0: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함께한 곡은 윌슨 필립스의 Hold On이었습니다. 홍영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기분이 좋아지는 멜로디였죠. 비틀스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CBS 뮤직 차트 46위에 올랐고요. 버디마스의 Them Changes 문궁남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비스의 Time of the Season은 창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종욱님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오는 길이에요. 가을옷 하나 저한테 선물했어요. 가격이 좀 비쌌는데 예뻐가지고 구입했습니다 하셨네요. 벌써부터 가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와, 나에게 주는 가을 선물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약간 그 우리 라이키팝 특유의 선빵 선물에 속하는 건가요? 아직 가을이 오진 않았지만 그 선선해질 날씨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다. 저도 좀 해볼까 봐요. 뭘 사지? 기분 좋은 고민 시작입니다. 그나저나 얼른 좀 날이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이 더위는 그만 이런 생각이 든달까? 선선해져서 노래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걷고 이런 날들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Bunny Ray입니다. Nick of Time, 벼락시켓님 신청곡이고요. CBS 뮤직 차트 91위, Air Supply의 Lost in Love, 58위, Gilbert O'Sullivan의 Claire 함께 들어보죠.

헐트의 If Looks Could Kill이었고요. 황태성님 신청곡 Pat Benatar의 Heartbreaker였습니다. 정명채님께서 주말이 좋은 건 라이키팝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다는 것. 6시까지 함께해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2시간 이렇게 함께하면 두 배로 행복해요. 정말로. 두 배로 행복한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림자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컨더 파사 그리고 댄 포게버그의 롱걸 김경숙님 신청곡까지 띄워드릴게요.

Dan Fogelberg의 Longer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래 함께 들어보죠. 여러분께 이렇게 환상적인 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페리커머의 Magic Moment, CBS 뮤직 차트 89위에 오른 곡이고요. Nat King Cole의 L-O-V-E, Love.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유진의 라이키팝, 여러분과 오래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CBS 뮤직 차트 14위에 오른 곡 브라이언 애덤스의 I Do It For You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3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민중의 지팡이,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경찰을 믿어도 되는지 묻게 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입니다. 37살 장미란 씨가 실종됐는데 담당 경찰관은 몇 시간 만에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같은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했고 그 실종자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국회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경찰의 수사의 책임이 더욱 집중되는 만큼 부실 수사를 누가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은 국민의 불안을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되찾기 위해 경찰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주말엔 CBS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듣고 출발합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또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 듣다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0: 입학지원에서 메시지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관절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0: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첫 뉴스. 민주당과 정부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그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비거주 1주택자, 요 실거주 인정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1: 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 열었는데요.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는데 박성준 수석 대변인 회의를 마치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민주당에서는 아예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0: 네.
1: 다만 정부가 이제 이런 요구까지 전면 수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0: 네.
1: 당정은 재개발 재건축과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0: 이 거주와 비거주자 구분하지 말자는 건 이제 당에서 전달을 했다는 거고 정부는 아직 이걸 수용하겠다 이런 걸 밝히진 않은 거라고요. 네, 자기 집 세놓고 이제 다른 집에 전세 사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자녀 문제나 근무지 이전 문제나 이런 경우들까지 좀 폭넓게 살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위 당정 협의의 결론에는 이제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1: 네, 김 대표가 회의 시작부터 사실 세제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0: 네.
1: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건데요. 특히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0: 이건 이제 12억에서 9억은 이제 비거주 하는 이제 1주택 보유자 얘기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를 든 건데요.
0: 네.
1: 실제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0: 네.
1: 이번 김민석 대표의 문제 제기가 상당 부분 반영된 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 이번에 김민석 대표 요 발언 놓고서는 이제 앞서 그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창조적 수평관계
1: 네.
0: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당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당이 끌려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필요한 거 특히나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력까지 크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 관련해서는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 취하고 있습니다.
0: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택지 확보를 꼽으면서 당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걸 요청했죠.
1: 네, 그러니까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0: 네.
1: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나 주택 용지 확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특히나 구체적인 시간표가 중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0: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제 용산공원 개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김용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에 다시 만난다고요?
1: 네. 지난번 만났을 때 사실은 좀 제대로 접점을 만들지
0: 네.
1: 못했었죠. 입장차만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서 용산공원 활용 방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1: 김 장관은 계속 얘기하는 게 전체를 다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 훼손된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주택을 짓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0: 네.
1: 대신에 서울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캠프킴,
0: 네.
1: 군 재정관리단,
0: 네.
1: 외교부 추장 또 같은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번 회동 때 용산공원 본체 말고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절충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0: 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심.

0: 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용산공원 본체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거 별개의 법안입니다.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에 공원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를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이 풀리게 되.

0: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이번 주 김인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추가 회동 결과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여러 의미로 이번 주 회동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노웅래 전 의원이 그 2심 무죄 선고 후폭풍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좀 참전을 했다고요.
0: 네, 한동훈 의원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네.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를 두고 이거 위법 수집 증거가 배제됐기 때문이다라고 한동훈 의원이 강조했는데 이거 반헌법적 궤변이다라고 한 겁니다.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이라면서 위법 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을 여전한 검찰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적법 절차를 어긴 수사를 마치 사소한 절차상 하자인 것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1: 네, 여기에 뭐 한동훈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조 전 대표는 물론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0: 네, 일단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하다하다 조국까지 젓가락을 얻느냐라며 뭐가 억울하다고 끼어드느냐 이렇게 좀 나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또 겨냥을 했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 당시에 특정한 사실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때 말을 꺼낸 건데요.
1: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천에서 컷오프를 해놓고 이제 와서 드라마 제목처럼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며 대통령의 사과가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번 판결을 놓고는 여야 지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판결이 그렇다고 노웅래 전 의원의 결백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부각하고 있죠.
0: 네, 박성우석 대변인은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라 강조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배제된 것과 네.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주장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도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면서 자기 편의 부패는 착한 부패냐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핵심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했을 뿐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자료까지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여야가 판결의 의미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번 판결에는 위법 수집 증거 얘기도 있지만 이 수집한 증거도 좀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건데
0: 그렇죠.
1: 여야가 각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양쪽 모두 비판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0: 네, 변호사인 김정철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 양쪽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향해서는 무죄 판결이 곧 모든 의혹이 거짓이었다는 뜻이냐라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 사건을 곧바로 무고한 정치인의 억울한 희생으로 포장하는 것도 법치주의적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또 한동훈 의원에게는 녹음 파일이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였다면 왜 법정에서 제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수사하지 못했느냐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는 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위법 수사가 스스로 핵심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라면서 적법 절차라는 것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국가의 수사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검찰이 대법원 상고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좀 여야 공방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현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이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오늘도 딱 180일간의 수사를 끝내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내일 오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인물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특히 수사 종료를 앞두고 최근 2주 동안 약 40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남아있던 사건 처분에도

0: 속도를 냈습니다.
1: 네.
0: 지난 2월부터 앞서 3대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종합특검이 전체 58명을 기소를 했는데 이 중에서 7명이 구속되고 이제 51명이 불구속됐다. 이런 정리한 내용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고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좀 여러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성과도 있긴 했지만 좀 한계도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0: 네, 예를 들면 이제 관저 이전 의혹 수사 같은 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1: 네.
0: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비서실장 또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이 과정에서 재판에 넘겼고요.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또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기소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관저 이전 감사 축소 은폐 의혹과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우방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핵심 미제 사건도 상당수 남았습니다.
1: 네.
0: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이른바 수거 처리 계획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1: 네.
0: 다시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1: 그리고 이번에 그 내란 관련 주요 인사들 예를 들면 진실규명 1등 공시로 평가받던 인물들이 좀 이제 기소되는 일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을 사고 있죠.
0: 네, 특검팀 사이에서 같은 인물을 놓고 판단이 이렇게 좀 정반대로 갈린 사례들 때문에 좀 논란이 계속 일고 있죠.
1: 네.
0: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종합특검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선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참고인이었는데요.
1: 네.
0: 특히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병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그 공로로 정부 포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1: 네.
0: 내란 특검은 조 전 단장에 대해 법정에 세울 어떠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냈지만
1: 네.
0: 종합특검은 다시 살펴본 결과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0: 같은 사건을 맡은 두 특검이 주요 인물의 역할을 정반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이게 무리한 기소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진실이 밝혀진 건지 이거는 내일 브리핑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이고요.
1: 네.
0: 향후 재판에서도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그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 지금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데 이 제주에서 비슷한 남성 실종자 사건도 해당 경찰이 종결 처리를 했다고요?
0: 네. 그래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바로 그 경찰관이
1: 네.
0: 또 다른 실종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였는데요. 이
1: 네.
0: A씨의 가족이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담당 경찰관은 가족에게 A씨는 무사하다. 본인이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장미란 씨랑 똑같죠?
1: 완전 거짓말 아닌가요?
0: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는 A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이걸 삭제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장미란 씨 관련 사건 보도를 접하고 나서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1: 아, 네.
0: 그래서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뒤늦게 수색을 나섰는데
1: 네.
0: 22일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 51일 만에 나온 게 된 거고요.
1: 네.
0: 해당 경찰관은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1: 저 이 뉴스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너무 무책임하고 정말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족들은 지금 그 제주 서부경찰서 찾아서 경찰의 이 미흡한 초등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요.
0: 네, 오늘 제주 서부서를 유족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 네.
0: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A씨의 아들은 언론에 아버지를 살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1: 네.
0: 조금만 더 빨리 찾아볼 수는 없었느냐라고 항의를 했고요. 또 가족들은 첫 신고 이후에 불안한 마음에 두 번이나 더 경찰에 추가로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1: 네.
0: 실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 개인적으로 알아보라고요?
0: 네.
1: 네.
0: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뭘 했느냐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이 때문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늘 제주경찰청을 직접 찾은 자리에서 이 사건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께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0: 밝혔습니다.
1: 가족이 지금 두 차례나 더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직접 찾아보라고 하면서 방치했다는 게 경찰이 기본 책무를 아예 생각지 않았던 거 아닌가, 너무 안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SES의 달리기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요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 첫 번째 말은 겸손. 공부입니다.
0: 다 중요한 얘기인데 겸손을 세 번, 공부를 세 번 이렇게 네. 강조를 한 건데 누가 한 말인가요?
1: 네,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0: 네.
1: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자신의 야인 시절을 18년 광야 생활이라고 돌아봤고요. 겸손 3겸의 다짐이 저를 지켰고 공부하는 정치가 저를 키웠고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무서운 반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0: 네.
1: 라고 말했습니다.
0: 맞는 말 같은데요.
1: 네. 겸손, 공부 이거를 줄이면 겸공이 되잖아요.

0: 그래서 조금 네. 공교롭다 이거. 어. 겸공은 이제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네. 줄여서 겸공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단어가 있는데 겸손 공부 이 단어를 꺼낸 것이 좀 공교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집권 플랜에 대해서 ABC 네. 플랜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생각나는 네.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1: 저도 ABC 플랜 보면서 그 단어들도 좀 어렵잖아요. 쉬운 단어들이 아니었는데 ABC를 그렇죠. 꺼내서 이건 조금 의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겸손과 공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민석 대표가 그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확대 개편하고 아침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한다 이런 네. 방침을 밝혔잖아요. 이걸 두고 이제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을 의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0: 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 민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를 네. 민주당 TV로 확대 개편을 하기로 했고 9월 2일 첫 방송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뉴스는 민주당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민주당의 뉴스나 담론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1: 그렇죠. 네. 네, 네.
0: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맞불 대결을 하면 좀 위험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조회수, 동시 네. 접속자 수, 뭐 구독자 수 이런 걸로 비교가 될 거고 만약에 뒤지게 되면은 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1: 네.
0: 사실 좀 조용히 추진을 해서 첫 방송 시작할 때 뭐 패널이나 주제로 화제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1: 네.
0: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0: 그리고 좀 따져봐야 될 게 대통령 지지율 최근 하락 추세고 또 민주당에도 여러 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홍보 부족에서 시작된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46% 정도를 꽤 득표를 한 거죠. 패배자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의식을 느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뉴미디어나 이쪽에 과하게 당이 좌지우지되는 것부터 좀 그런 현실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
1: 네.
0: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저는 미국 민주당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과거에 조지 W. 부시
1: 네.
0: 대통령이 재선을 2000년대 전반기에 재선을 했잖아요. 민주당 연이어 패배를 했을 때
1: 네.
0: 그때 민주당이 하워드 딘이라고 하는 전국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 풀뿌리 조직들을 강화했었어요. 그게 오바마
1: 네,
0: 대통령의
1: 네.
0: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민주당의 그 많은 당원들 큰 조직을 풀뿌리부터 정비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좀 해봅니다.
1: 지금 이제 민주당 TV 확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여론 주도권을 좀 갖고 가겠다 이건데
0: 네.
1: 사실 이런 스피커를 늘리기보다는 바닥 민심부터 좀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0: 네.
1: 얘기인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는 또 김남준 본부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현수막을 이제 걸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0: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집권 여당한테 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장 퇴진인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수막을 딱 걸어놨을 때 국민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가, 고용, 부동산 또 뭐 주식 이런 것들
1: 네.
0: 민생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 것 같고 그것도 최근에 또 민주당이 부담이 되는 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나 대통령 연임, 개헌 뭐 이런
1: 네.
0: 것들에 대한 논란 또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장 퇴진을 내거는 것 이것이 민생과는 동떨어져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재청을 했는데
1: 네.
0: 이거를 반대한다면은 사실 재청만으로 임명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대통령이 반려를 하도록 하든지 혹은 국회로 넘기면은 우리가 임명 동의안 부결시키겠다
1: 네.
0: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퇴진 얘기로까지 나아간다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중적으로 소구력이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지적되는 게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민석 대표가 김남준 홍보본부장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이 지시를 그냥 홍보본부장한테 연락해서 해도 되는 건데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좀 직장 상사가 위세를 부리는 듯한
1: 네. 예,
0: 그런 걸로 또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그만큼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걸 수도 있는데
0: 네.
1: 저는 이제 현수막 지시 이걸 보면서 그럼 국민의힘도 분명 맞불을 놓을 거란 말이에요. 현수막으로.
0: 네.
1: 그럼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 현수막 공회를 또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도 어떤 민생경제에 대한 현수막보다 거기에 대한 대응 현수막 쪽으로 또 가게 되겠죠.
1: 네. 지금 이제 김민석 대표에게 남은 숙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청계 최고위원들과의 관계도 이제 숙제로 남아 있잖아요.
0: 네.
1: 지금 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둘러싸고 당장에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0: 네. 김민석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전용규 의원 그리고 권

0: 김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렇게 지명을 했거든요.
1: 네.
0: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고 있는 건 당대표한테 그만큼 권한을 주고 또 당의 다수파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집단지도체제보다는 단일지도체제에 가까운 쪽으로 운용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한 거는 사실 대표의 권한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1: 네.
0: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누군가 반대하는 것을 불상사라고 보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하는 건데
1: 네.
0: 사전협의를 일단 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당원 당규 위반은 아닌데, 근데 묘하게 좀 엇갈리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한 것도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1: 아.
0: 네, 그런데 반발하잖아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1: 사전에 이제 합의하는 관행을
0: 그렇죠.
1: 안해서.
0: 네. 네, 근데 그걸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조금 안에서의 일과 밖에서의 일이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통해서 김인석 대표가 좀 당내의 분열 이런
1: 네.
0: 것들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다고 해서 당내 갈등이 멎는 건 아니다. 예, 그거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취임과 함께 뭐 안팎의 문제들 여러 가지 직면한 김민석 대표인데 이런 상황에서 겸손과 공부를 강조한 김 대표의 수락 연설. 어떤 맛이었나요?
0: 네, 좀 급한 불에 졸인 맛이었다. 쫄아든 맛이었다.
1: 네.
0: 예, 그 졸이는 건 괜찮은데
1: 네.
0: 과하게 이제 급한 불로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겸손 공부 다 중요한데
1: 네.
0: 조리법이 중요한 것이다.
1: 아.
0: 예, 재료야 뭐 요리의 지향이라든지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어쩌면 이제 내부 소통, 민생 이런 걸 찬찬히 좀 쌓아 나가야 된다.
0: 네.
1: 네. 그 다음 말은 뭐예요?
0: 네, 두 번째 준비해온 말은 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야당 대표는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네, 이건 딱 들으면 누가 한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한 말이죠.
0: 네, 한동훈 의원이 8월 21일 페이스북에 사당화 징계 정치가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징계 정치라 하면
1: 네.
0: 8월 20일 밤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몇몇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1: 네.
0: 결정을 내린 것을 가리키는 거죠.
1: 중징계를 내렸죠.
0: 그렇죠. 네.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
1: 네.
0: 당원권 정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총선이 1년 8개월쯤 남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상 공천 탈락하는 거 아니냐
1: 그쵸.
0: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1: 네.
0: 또 이들 의원들이 다 비당권파에 속하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야당 대표는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글을 올렸고요.
1: 네.
0: 이것은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위기에 빠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동훈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1: 네,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뭐 장대표가 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0: 네.
1: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국민의 윤리위원회 결정 이거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이걸 좀 짚어볼까 봐요.
0: 네, 사실 징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사유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조경태 의원은 부의장 경선 불복,
1: 네.
0: 진종 의원은 자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는데
1: 네.
0: 정당 관점에서는 해당 행위죠.
1: 네.
0: 그리고 서범소 진종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것이고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이거는 물리적 가시적 폭력인 거죠.
1: 다들 징계 명분은 있어요.
0: 그렇죠. 징계를 네.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또 당 안팎에서 이거는 징계 사유는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 네.
0: 이게 징계 수위가 이게 맞냐. 이게 중요한 건데
1: 네.
0: 사실 이 징계를 할 때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 입장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멱살잡이 사건 피해자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상 선처로 호소하는 입장을 냈었고 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징계를 뭐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 말 그대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1: 그렇죠.
0: 수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1년이 넘어가는 대부분 의원들이 1년, 2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1: 네.
0: 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1: 네.
0: 근데 당장에 이거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계했느냐.
1: 아.
0: 예, 여기서부터 일단 국민의힘이 점수를 잃고 시작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대선 당시에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게 조사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고
1: 네.
0: 또 최근 일로 좁혀보더라도 5.18 토론회에서
1: 그쵸.
0: 많은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진숙 의원이 거기서 수습이나 반박 파악을 하기는 커녕 중간중간 박수도 보냈는데 네. 이진수 의원 징계 검토 안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런 형평성 때문에 네.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급된 이제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뭐 명분이나 이런 건 갖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한 말을 한 의원이나 뭐 당직자 이런 사람들에 네. 대한 징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0: 네, 정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1: 그렇죠.
0: 장동원 대표가 당협 위원장을 전원 재선출한다 이 안건도 추진하고 있어서 좀 논란인데 이거 지금 중진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강행할까요?
1: 원래대로면 2026년 8월 말까지 당협위원장 임기긴 합니다만 네. 보통 예전에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으면 계속 위원장이 그대로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 입장은 뭐냐면 책임당원이 새로 투표해서 선출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에 부딪히긴 했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된다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강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당의 결정은 의원들이 아니라 당 그 최고위원들이 하는 것이다. 당원들이 뽑았으니까요. 직접.
0: 네.
1: 그리고 당원들 다수는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선출한다고 해도 절대 다수의 당협위원장이 그대로 유지될 건데 뭘 이렇게 하느냐. 국민의힘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0: 실제로 얻을 성과가 뭐가 있느냐.
1: 그렇죠.
0: 네.
1: 근데 좀 추정을 해보자면 일단 수도권 친한계 위원장은 정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설령 뭐 많이 교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당원 여론을 한번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의 기강을 잡겠다는
0: 네.
1: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예, 그렇게 또 풀이를 해봅니다.
0: 네.
1: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회 9명인데요. 장동혁 네. 대표, 김민수, 김재원, 양양자, 조광한 최고위원 이렇게 5명이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이렇게 되면 참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1: 네.
0: 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대표가 여러 의원들과도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의원 말처럼 민주당이 유리한 일을 한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장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을 한 4년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사실 역대 정당 대표 중에 또 국민의힘 쪽 대표 중에 가장 고유 지지 기반이 얇은 편이고 또 카리스마도 강하지 않은 편이에요.
0: 네.
1: 그런데도 굳건히 더 버티고 있는 것이 역설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지금 거의 최장 기간 대표 뭐 역임 이런 얘기도
1: 네.
0: 나오고요. 네.
1: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이 장동혁 대표 덕을 보게 생겼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의 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덕을 보는 측면도 지금 있다. 특히
0: 네.
1: 또 야당이다 보니까
0: 네.
1: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당내 세력들도 어떤 치열함이나 면밀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0: 그런 것 같아요.
1: 별로 위협이
0: 네.
1: 안 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보통 위협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탈당을 하고 있고
0: 네.
1: 곧 탈당할 거다라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서는 약간 양비론을 펴면서 이걸 진정시키려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트럼이 쫙 펼쳐져서 확 압박을 해야 이제 사퇴를 하기 마련인데
0: 네.
1: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뭐 그냥 가끔씩 뭐 물러나라 혹은
0: 네.
1: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의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 대표 지금까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더 버티기 쉬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
0: 네.
1: 또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 박탈형을 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0: 네.
1: 내년 4월쯤에 서울시장 포함해서 보궐선거가 있을 거다라는
0: 네.
1: 얘기도 있는데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버텨가지고 만약에 보궐선거 성과가 좋으면
0: 네.
1: 총선까지도 버티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에 깔린 길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장동혁 대표 앞에 놓인 시간표는 좀 장 대표가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가면 갈수록 네. 더 유리해지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0: 이러니 민주당이 야당 대표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한동훈 의원의 이 말 어떤 맛인가요?
1: 네, 다 식은 국에 후추를 친 맛이다. 한동훈 의원은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쳤겠지만
0: 네.
1: 지금 당에서 여러모로 이 장 대표를 좀 체계적으로 바로잡는다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추를
0: 네.
1: 친다고 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말은요?
1: 네, 오늘 마지막 말은 서울이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
0: 네. 북한에서 나온 입장이죠.
1: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이 8월 20일 밤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 내용입니다. 김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한 것을 두고 서울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라는 뜻이죠.
0: 네.
1: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했고요.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 쉼 없이 설레발을 치던 한국 당국의 초래한 응당한 참사. 네. 이런 표현까지도 완전 조롱조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0: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던 걸 두고는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1: 네, 미국의 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한국 정부 좀 조롱하는 이런 이제 발언을 북한에서 네. 낸 건데 이건 결국 전형적인 좀 대남 압박 전술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지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의와 공감을 표현했는데 지금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변고 참사를 당했다 이렇게 좀 엇갈린 평가를 낸 모습이에요.
0: 네, 처음에 한미 연합 연합훈련 축소 지시 소식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라고 네. 경의를 표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온 결정이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둔 것인데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내려진 지시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1: 네.
0: 사실 한미 간의 조율을 긴밀하게 해도 북한이 한국을 약올리거나 조롱할 판에 이게 한미 간 조율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한국을 좀 비웃으려고 하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일단 여기서 드러나는 게 당분간 남북 간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게 다시 확인이 된 거고 북한은 네. 최근 내걸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거 쉽게 철회될 일이 아니다. 이건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좀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영하더라도
1: 네.
0: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네.
0: 왜냐하면 남북 어차피 이제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못한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1: 네.
0: 이걸 촉진자로서 처신을 하려기보다는 하려고 하기보다는 통제자로서 오히려 모습을 보이는 게 북한도 속으로나마 아, 한국이 막으려고 할 수도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해야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북한이 조금 더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간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를 받은 건데 그저 이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하니까 우리 정부의 주도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이제 미국이 저자세를 취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0: 것 같아요.
1: 또
0: 그 점을 북한에서 후벼파기도 했죠. 네.
1: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중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일단은 대화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그
0: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강하고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11월에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전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1: 네.
0: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판문점설도 나오는데 근데 한국을 북한이 또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판문점은
1: 네.
0: 또 북한에서 사절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이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이벤트식 접근 수준 이다 아직까지는
1: 네,
0: 사실 지금 이란 전쟁도 안 끝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거든요.
1: 그쵸.
0: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좀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게 문제는 미국 정가에서 합의가 되고 뒷받침이 될 거냐
1: 아.
0: 이게 문제거든요.
1: 네.
0: 근데 한미연합훈련 축소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당황하는 네, 주한미군 사령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만날 때 그
1: 네.
0: 기색이 좀 우리도 좀 당황스럽다라는
1: 네.
0: 거였거든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만나더라도 그다음에 잘 진행이 될지는 의구심이 있는 거고
1: 네.
0: 그리고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에서 이런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1: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 민주당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난다고 해도 유의미한 변화까지 가기는 또 쉽지가 않다. 이런 걸 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비핵화 로드맵 없이 만나면 그냥 정치적 이벤트로 끝나고 또 예전의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0: 그렇죠.
1: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0: 한번 1기 트럼프 정부 때 이벤트식 접근이 처음에 소개 성과를 거두다가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
1: 그 이후에 또 장기간 지금 대화가 진행되지
0: 그렇죠.
1: 않고 있는 거잖아요.
0: 특히나 그때 북한이랑 지금의 북한이 또 많이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또 이제 코리안 패싱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어떤 것인가요?
0: 일단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 이 기대는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1: 네.
0: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0: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1: 그쵸.
0: 답은 그게 아니라
1: 네.
0: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양자 직접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럼 두 가지를 미국한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북한이 뭐 ICBM이나 이런 것만 폐기를 해서 미국만
1: 네.
0: 공격 안 하면 된다. 핵은 갖고 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입장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 동아시아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1: 네.
0: 이런 부분은 미국 정가에서도 동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또 한국 정부나 또 한국 국회 여야 정당들이 미국 관계자들하고 좀 많이 접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또 의원 외교도 좀 총 가동해서
1: 네,
0: 미국 조야에 한국은 여전히 비핵화를 원한다.
1: 네.
0: 이 점을 반드시 주지를 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핵화를 원하는 동시에
1: 네.
0: 비핵화의 해법에 대해서도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변경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이 기존의 입장이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1: 네.
0: 핵이 완전 폐기돼야 확실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경제 제재도
1: 네.
0: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폐기가 다 될 때까지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걸 절대 못 받아들일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를 하려면 합의는 포괄적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한다라고 로드맵은 잡아놓되 그게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1: 네.
0: 이런 방법을 단계적 접근을 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한국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강경하게
1: 네.
0: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동시에 두 번째는 또 북한을 설득하려면 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이것을 또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줘야 되고
1: 네.
0: 이렇게 해야 북한도 아 대한민국이 있어야 미국과 대화가 되는구나
1: 네.
0: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우리가 건너뛰면 안 되겠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그나마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하는 할 때 주어질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목표는 비핵화로 분명히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는 단계론을 취하면서
0: 그렇죠.
1: 미국과 북한을 좀 더 설득하는 쪽에 우리 정부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0: 네.
1: 한국 정부의 가긍한 처지를 비웃는 김여정 부장의 담화 어떤 맛이었나요?
0: 네, 고3의 맛이다.
1: 아, 고3의 맛?
0: 네.
1: 네.
0: 그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0: 그 한약재로 쓰는 고3이라고
1: 네.
0: 네, 고자가 뭐 고진감리할 때 그 쓰다는 뜻이죠.
1: 네네.
0: 아주 극단적으로 예, 쓴 것이고 이거는 다른 어떤 각고의 어떤 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듯한 느낌이다. 예, 한반도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고진감래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네, 고진감래가 고진이 안 되고 계속 쓴맛만 제기가 되고 있는 예,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1: 네, 애니팡님이 언제까지 미국만 믿고 이렇게 살 수도 없죠. 이런 의견 주셨고 또 물드림님은 그냥 맹구처럼 보이는 거에 북의 입장이나 우리 정부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런
0: 네.
1: 좀 쓴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뭐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평가도 했고
1: 네.
0: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일정 좀 이게 갑작스러운 처사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근데 김여정 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이 한국 정부 보고
1: 네.
0: 전쟁 놀이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연합훈련이라는 게 방어를 위한 훈련인데 그걸 갖고 전쟁 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아무리 비교해봤자 북한이 맨날 미사일 도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참전도 했잖아요. 그런 북한의 비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북한한테 한국 정부가 전쟁 놀이 같은 소리를 들을 일인가 싶어서
1: 네.
0: 네. 에일리의 너나 잘해를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에일리의 너나 잘해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7시 주말은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노래는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행복둥이님, 그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에서 소속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보고로 사건을 종결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하기까지 경찰관 한 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근주님, 실종 담당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정말 의아하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시면서 그 앞전엔 또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은 오늘 34년 다닌 회사 퇴직하고 백수로 보내는 첫 생일입니다. 회사 다닐 때 모바일 쿠폰도 많이 받았는데 퇴직하니까 그런 건 없네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리고 8289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신변적으로 힘들고 무기력해서 성당 신부님께 면담을 했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럴 때 있죠. 뭐 저희 커피 쿠폰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의 상황 얼른 좀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리고 2628번 쓰시는 분, 폐지 수집 노인이 손수레를 폐지에 가득 싣고 오르막길을 힘들게 오르고 있는데 고등학생 3명이 손수레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을 보니 고린다전서 생각

0: 생각이 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처럼 사랑이 넘치는 학생들 모습을 보니 쳐서 절기처럼 가슴이 시원합니다.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청취자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0: 세상 속 뉴스 조금 다르게 들어봅니다. 조금 다른 리스닝 케일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파나마 운하 얘기인데요. 그 엘니뇨 때문에 파나마 운하 운영이 축소된다고요?
2: 네, 파나마 운항청이요. 엘니뇨발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서 이 선박 통항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9월 4일부터 하루 통항 선박수를 34척으로 제한을 하고요. 같은 달 15일부터는 32척으로 추가로 줄이게 되는데요. 네. 파나마 운하의 하루 최대 처리 용량이 40척이니까 이 최대 용량이 한 80%로 줄어드는 거죠.
0: 네. 하루에 한 8척 정도 주는 건데 이거 물류 흐름에도 좀 체감이 꽤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왜 파나마 운하가 이 수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2: 일단 길이가 82km 정도 되거든요. 네. 파나마 운하는 바다와 바다를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 인공호수인 카투노의 물을 이용해서 배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간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배 한 척이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양의 담수가 소비가 되는데 올해 6월부터 본격화된 엘니뇨로 가뭄이 심해지면서 이 카투노 수위가 예년보다 낮아진 거죠.
0: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호수물 채워서 넘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힘들어지게 된 거네요.
2: 그렇죠.
0: 근데 엘니뇨가 특히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2: 네, 특히 이제 가뭄이 많이 심해지는데요. 네. 뭐 가뭄이 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엘니뇨 때문에. 근데 이 엘니뇨가 발생하면 적도 태평양 중동부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서요. 대기의 순환과 비가 내리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래 비가 많이 오던 지역에서 비가 줄어서 가뭄이 네.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이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엘니뇨가 더욱 강해져서 내년 말까지 이어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예보를 또 했습니다.
0: 내년 말까지요?
2: 네. 그래서 수위가 앞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미 통행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8월 통행권 경매 가격이 평균 1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5억 2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라고 합니다. 대형 선박이 이용하는 네오파나막스 간문 통행권은 최근 평균 250만 달러, 약 34억 7천만 원까지 또 올랐다고 하고요.
0: 아니, 이거...

0: 애를 띄우는 쪽에서 부담이 상당하겠어요.
1: 맞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0: 네. 파나마 운하가 막히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1: 일단 파나마 운하는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5%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미국 멕시코만에서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또 후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아시아 원유 구매자들이 미국산 원유와 LNG, 석유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그 물량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운송되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파나마 운하 통항이 줄면 그 우회로를 또 찾아야 하는데 네. 시간도 비용도 훨씬 더 들게 되는 거죠.
0: 그 우회로 택하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늘어나고 통행료 네.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
1: 맞습니다.
0: 근데 선박들 입장에서는 통행권이 없으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네. 예약 없이 오면 대기줄에 서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또 운임 비용이 그만큼 또 올라가니까 네. 통행권 경매 가격이 치솟는 거죠. 그래서 16배라는 숫자가 그 긴박한 상황을 또 대변하는 그런 숫자이죠.
0: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파나마 운하 이제 물류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엘니뇨가 지역 그 중남미 전반의 식량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맞습니다. 온두라스의 국토의 80%를 엘니뇨 가뭄 경보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테구시갈파 인근 라 콘셉시온 저수지의 수위가 30%까지 낮아진 상태라고 해요.
0: 네.
1: 30%가 낮아진 게 아니라 30%까지 낮아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0: 네.
1: 네, 엘살바도르, 뭐 니카라과, 온두라스 모두 올해 6월과 7월에 연속으로 월간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요.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엘니뇨 피해가 가장 클 지역으로 중앙아메리카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도 상황이 좋진 않아요.
0: 네.
1: 브라질에서는 아마존강의 주요 지류 수심이 낮아지면서 세계적인 곡물 기업들이 연간 1,500만 톤 규모의 곡물을 운송하는 항로에 차질이 또 빚어지고 있어요.
0: 네.
1: 브라질은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콜롬비아에서는 올해 상반기 커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또 줄었다고 합니다.
0: 네.
1: 페루 정부는 엘니뇨로 인한 폭우와 재해 위험에 대비해서 전국 약 40%에 해당하는 796개 지역에 60일간 국가 비상 사태를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0: 지금 한쪽은 가뭄으로 곡물길 막히고 한쪽은 폭우로 비상사태라고 하니까 피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이상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엘니뇨 때문에 가뭄, 극한 가뭄 혹은 또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 이렇게 확 나뉘어서
0: 네.
1: 많은 피해가 있어요.
0: 네, 기후 변화가 지금 뭐 글로벌 물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적도 근처 날씨 변화가요. 뭐 거기 지역뿐만 네. 아니라 지구 반대편인 그쵸. 우리의 소비자 네. 가격까지 또 우리가 살아갈 환경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두 번째 뉴스는 좀 가볍게 가볼게요.
1: 네네.
0: 한국에서 흔히 쓰는 양산이 미국에서는 힙한 아이템이 됐다고요.
1: 네. 뉴욕타임스가요. 지난 8월 11일에 자외선 차단 양산, 즉 UV 우산 트렌드를 다루는 기사를 냈어요. 미국에서 양산을 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 미국에선 양산 쓰는 모습 거의 못 본 것 같고 항상 이제 선글라스 많이
1: 맞아요.
0: 쓰고 다니고 그죠?
1: 그렇죠. 네. 그냥 선블록 바르고 선글라스 끼면 되지. 무슨 양산이야. 그러면서 사실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이 양산을 많이 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좀 낯설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폭염이 심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염 속에서는 모자나 손선풍기 같은 게 이제 한계를 드러내면서 양산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거고요.
0: 아, 양산이 제일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네.
0: 근데 이것도 K문화 인기 따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 우산 브랜드인 블런트의 자외선 차단 우산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 블런트 창업자는 성장 배경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통해 확산된 한국식 피부 관리 열풍을 꼽았다고 해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데 나아가
0: 네.
1: 햇빛 자체를 피하려는 소비 습관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후변화에 K-뷰티를 통해 높아진 자외선 차단 관심까지 맞물리면서 관련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쓰는 건 아닐 텐데
1: 네.
0: K-뷰티와 연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선블록 제품 많이 바르고 햇빛 차단하는 거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KBT의 상징처럼 양산까지 네.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1: 그렇죠.
0: 양산이 근데 실제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0: 있나요?
1: 일단 양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딱 쓰는 순간 갑자기 그래도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차단해서 체감하는 더위를 좀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자외선 차단율도 높아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양산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0: 효과가 좋네요.
1: 네.
0: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내가 양산을 안 썼는데 올해는 가까운 데 나갈 때도 무조건 우산이든 양산이든 들고 그쵸. 나간다 이 얘기를 했는데
1: 맞아요.
0: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양산 수요가 늘고 있어요?
1: 네. 뭐 저도 샀으니까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패션 플랫폼 29cm에 따르면요. 올해 6월, 7월에 UV 차단 양산 검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나 급증을 했고요. 네. 또 무신사에서는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남성의 양산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4% 늘었다고 해요.
0: 904%, 900% 넘게 늘었다는 거는 거의 10배 가까이 맞아요. 늘었다는 건데 확실히 그 남성들도 체면보다는 실용적인 걸 더 챙기는 것 같아요.
1: 네, 그 요즘 네. 또 양산들이요, 이렇게 레이스만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0: 그래서 좀 색깔도 좀 검은색. 아까 그 물들이님은 검은색 양산 쓰고 나들이 하면 여성분들이 힐끗힐끗 쳐다봐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아무래도 남성분인 것 같죠?
1: 네, 멋있어서 네. 쳐다보는 걸 겁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양산이 여성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폭염이 심해지면서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뭐 이거 또한 미국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네. 피부암 인식이 높아지고 또 폭염이 기록을 깨는 해가 반복되면서 이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뭐 덥기도 덥지만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주니까 뭐 남녀 뭐 동서양 구분 없이 이제 양산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1: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양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봤던 시선도 많았는데 네. 이제는 이거를 좀 다 따라하게 됐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1: 뭐 해보니까 효과가 있네 이렇게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아까 99% 차단해준다고 하면 효과가 그러니까요. 매우 좋은 거니까. 네. 네.
1: 하지만 전문가들이요. 꼭 양산을 쓰는 게 선블록의 대체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선블록을 바르고 네. 그다음에 양산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G세대 이야기인데 G세대의 대인 신뢰도가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낮다고요.
1: 네. 그래서 미국 G세대, 즉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중에서요. 네.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3%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8명 중 1명 꼴이래요.
0: 네.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1: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학자 라이언 버지 교수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미국 일반 사회 조사 GS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뉴욕포스트가 8월 19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0: 네. 13%라는 수치가 얼마나 낮은 건지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도 이런 분포를 보이는지 아니면 유난히 더 낮은 건지 감은 잘 안 와요.
1: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반대로 G세대의 74%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답을 했다고 해요.
0: 안 믿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0: 그럼 다른 세대는 어때요?
1: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대인 신뢰도가 세대가 젊어질수록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G세대는 그 추세의 맨 끝에 있는 거고요.
0: 그러면 이 G세대가 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1: 사실 저도 이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GSS 데이터 분석이 그 원인까지는 설명하진 않더라고요. 다만 G세대가 어릴 때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또 팬데믹을 청소년기에 경험을 하고 네. 이 경제적 불안도를 높게 느끼는 세대라는 배경은 있다고 합니다.
0: 이게 우리나라랑도 다 좀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단절된 환경에서 SNS 늘어나고 또 코로나를 다 겪은 거니까 이제 불안전한 현실 또 경제적 불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게 되는 세대가 지금 G세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우리나라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청년층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국가 데이터처의 청년 삶의 질 2025에 따르면 2014년 74.8%였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는 응답은 10년이 지난 2024년 네. 19살에서 29살 사이에서는 53.2% 그리고 30살에서 39살 사이에서는 54.7%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대인 신뢰도 역시 73.6%에서 55.6%로 낮아졌는데 네. 청년층의 감소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대인 신뢰도는 사실 민주주의의 기반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경제적인 거래의 토대이기도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신뢰가 낮으면 협력

0: 어렵고 또 제도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13%라는 숫자가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 거죠.
1: 그러니까 신뢰 무너지면 결국에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0: 네.
1: 없는데, 요 떨어진 신뢰,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네요.
0: 아,
1: 네.
0: 어렵습니다. 네.
1: 오늘 또다또 무거운 중간에 양산 뉴스 좀 가볍긴 했지만 좀 무겁네요. 마지막 뉴스는 좀 특이한 얘기네요. 미국
0: 네.
1: 경찰이 9년째 실종된 소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령술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소피 리더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1: 네.
0: 그녀가 15살이었던 때, 이 플로리다에 포트 로더데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택에서 밤에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약 9년이 지났는데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되게 미스터리하긴 하네요.
0: 네.
1: 자택에서 이렇게 실종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심령술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요.
0: 맞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1: 네.
0: 심령 프로파일러인데요. 네,
1: 네.
0: 그래서 포트 로더데일 경찰이 두 명의 심령 프로파일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 비용이 1,500달러?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210만 원 정도 지불을 한 건데,
1: 네.
0: 이게 90일 동안 컨설팅을 하는 그런
1: 네.
0: 비용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CNN이 이거를 이제 8월 16일에 보도했으니까 혹시
1: 네.
0: 궁금하신 분들은 영어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근데 이게 참
0: 네네.
1: 이례적인 게 보통 이제 경찰은 수사로 말을 하고 증거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심령술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건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긴 해요.
0: 네,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1: 네.
0: 포트 로더데일 경찰도요, 이를 인정을 했어요. 경찰은 전통적으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 법 집행 기간 외에 누구와 상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피의 사건에서는
1: 네.
0: 그녀의 실종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기회를 위해서 새롭고 독특한 접근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1: 네, 원칙을 깨면 아무래도 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나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0: 사실 좀 엇갈려요. 소피의 여동생 커스틴 밀호는요,
1: 네.
0: CNN에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사실 1,500달러를 심령술사 이 비용보다 다른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1: 네.
0: 돈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1: 가족 입장에서 좀더 과학적인 다른 방법에 좀 돈을 쓰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것 같은데 이 9년이란 시간 동안 그럼 어떤 수사가 좀 이뤄졌나요?
0: 네, 일단 MBC의 데이트라인 Missing in America 팟캐스트에 소개되는 등 사건이 공론화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 경찰은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피의 행방에 대해 제보를 하면 최대 25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9년 동안 묻혀진 건 결국 이제 수사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거겠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답답했으면
1: 네.
0: 그렇겠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수사 방법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심령술사라는 선택을 한것 같은데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사 방법은 아니지만 기존 수사로 오랫동안 사건이 풀리지 않자 경찰이 이례적인 방법까지 시도를 한 건데
1: 네.
0: 제가 또 찾아 보니까 그럼 이 심령술사를 사용해서
1: 네.
0: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나? 거의 없었다고는
1: 아,
0: 합니다.
1: 그래요. 그러면
0: 네.
1: 가능성은 낮은 건데 이걸 시도를 했다. 근데 이게 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실종 사건으로 좀 말이 많은
0: 아,
1: 상황에서
0: 맞아요.
1: 어쨌든 경찰이 이렇게까지 좀 집념을 보였다는 부분은 또 물론 비과학적인 수사를 이제 옹호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0: 그쵸.
1: 부분은 좀 씁쓸하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가지 뉴스 케일린 어떤 공통점이 보이세요?
0: 제가 매번 공통점을 찾잖아요.
1: 네.
0: 그렇죠? 네. 파나마 운하 통행권 가격이 16배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산을 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미국인들이 결국 핫한 아이템으로 양산을 사게 됐고, 우리의 아랫세대가 사람들이 이렇게 못 믿겠다라고 할 줄도 몰랐고,
1: 네.
0: 또 경찰이 심령술사에게 자문을 구할 줄도 몰랐잖아요.
1: 네.
0: 어디서든지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더라고요.
1: 아, 힘드셨겠어요. 연결하시느라.
0: 너무 과했나요?
1: 네. 오늘 그래서 배워볼 영어 표현은요.
0: Don't knock it till you've tried it. 이라는 표현이에요.
1: 네.
0: 이건 직역을 하면 해보기 전엔 비판하지 마라라는 표현이거든요.
1: 네.
0: knock이라고 하면 똑똑 두드릴 때 우리가
1: 네.
0: knock knock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같은 단어이긴 한데 여기서는 두드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1: 네.
0: 비판하다, 뭐 깎아내리다, 안 좋게 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네. 그래서 don't

0: market. 그거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 네. till이라고 했는데 till은 until, 뭐뭐 하기까지랑 네. 똑같은 뜻의 단어고요. You've tried it. 당신이 아. 경험 뭐 혹은 시도해보지 않은 아. 이상 뭐 이런 의미죠.
1: 네.
0: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뭐 어떤 음식이나 활동 혹은 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그거를 에이 아니야 그거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1: 이 표현 좋네요. 섣불리 비판하지 마라.
0: 네. 네.
1: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어보면요.
0: 영어가 어렵다고만 느껴져서 시작도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Don't knock it till you've tried it. 아니면 우리 또 해외여행 가서 안 먹어보는 음식이라서 저건 맛없을 거야. 냄새 싫어. 안 먹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Don't knock it till you've tried it.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네요.
1: 네, Don't knock it till you've tried it. 네.
0: Good job! 네.
1: 지금까지 조금 다른 리스닝의 케일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조니라는 밴드입니다. 미국의 네. 세계적인 락 밴드이고요. 조니 하면 뭐 여행이란 뜻이기도 한데 네.

0: 말 그대로 지금까지 뭐 반세기가 넘는 이 50년이 넘는 기나긴 여행, 네. 음악적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9월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별 투어를 시작을 해서 네. 11월에 밴드의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에요. 네. 밴드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고 지금 50년 넘게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멤버 기타리스트 닐 숀.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미국의 주요 도시들 뭐 시애틀, 시카고, 내슈빌,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보스턴 등등등 해서 네. 많은 도시들을 차례로 돌 예정입니다.
1: 존이 어떤 음악가예요?
0: 국내에서도 이제 뭐 오픈암스라든지 네. 또 페이스풀리 이런 감동적인 락 발라드 곡으로 오랫동안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특히나 1980년대에 많은 그 활동과 전성기를 누렸었고요. 뭐 기타리스트 닐 숀 비롯해서 뭐 스티브 밀러 밴드 출신의 베이시스트 로스 벨러리 등등등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당대에 날고 긴다고 하는 아주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모였던 슈퍼 그룹으로 출발을 했어요.
1: 네.
0: 네, 예를 들면 닐 숀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계에서 뭐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아주 영재 기타리스트였습니다.
1: 네.
0: 불과 17살의 나이에 에릭 클랩턴에게서 직접 러브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릭 클랩턴이 이끌던 밴드였죠. 레일라로 유명한 데류캔더 도미노스에 합류를 해달라.
1: 네.
0: 17살이었던 당시에 제안을 했지만 이걸 또 거절을 합니다.
1: 네.
0: 거절을 하고 나는 그 밴드보다는 이 밴드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해서 산타나 밴드에 들어가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산타나와 함께 기타를 연주하고 작곡을 했었던 천재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가 되겠고요.
1: 네.
0: 저는 이러한 닐 숀을 위시한 그 많은 슈퍼 연주자들의 강력한 기량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에는 재즈 퓨전이라든지 프로그레시브 락 같은 장르에 좀 어려운 음악을 구사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1, 2, 3집을 쭉 이어가다가
1: 네.
0: 1977년에 스티브 페리라고 하는 굉장히 좀 허스키하면서도 팝적인 보컬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보컬을 들이면서 조금은 상업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1: 이때부터는 대중적으로 변했군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뭐 탄탄한 연주력, 작곡 능력에다가 이제는 출중한 보컬까지 합류를 하면서
1: 네.
0: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만 약 5천만 장의 음반을 판매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세계적으로는 1억 장 정도의 네. 음반을 판매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그 저희 아까 6시 한 10분쯤에 5215번 쓰시는 분이 존이 페이스풀리 얘기하시면 필리핀 가수 영입 이런 이제 짧은 글을 주셨는데
0: 네.
1: 미리 오늘 존이 전일을 다룰 거라는 걸 알고 보내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0: 네.
1: 안 그래도 지금 질문 드릴게요. 후기에 이제 필리핀 출신 보컬을 영입해서 화제였다고요.
0: 그렇죠. 이제 필리핀 계 미국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필리핀에 사시는 분을 바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1: 그러니까요. 네.
0: 2007년에 뭐 이른바 밴드로서는 이미 거의 노년에 접어들던 그 시기에 심폐소생을 이 필리핀 보컬로 잃었습니다. 이 전이 하면 사실은 굉장히 미국적인 밴드고 미국을 대표하는 밴드고 미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밴드인데
1: 네.
0: 이제 놀랍게도 필리핀 보컬을 세웠던 게 당시 음악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이 보컬이 아넬 피네다라고 하는 필리핀 마닐라 태생의 보컬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냥 쭉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음악 활동을 필리핀에서 계속했습니다.
1: 네.
0: 필리핀 수도죠. 마닐라 그리고 올롱가포 지역의 나이트클럽에서 주로 밴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레드 제플린, 퀸, 에어로스미스 그리고 저니까지 이 영미권의 유명한 밴드들의 명곡들을 커버를 하면서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1: 네, 필리핀에서
0: 그렇죠.
1: 네.
0: 2007년이라고 하면 뭐 벌써 너튜브가 이제 상영화가 됐던 시기였었죠.
1: 네.
0: 그래서 이 기타리스트 닐 숀이 마침 새로운 보컬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너튜브에서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이 아넬핀에다가 마닐라에서 저니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1: 그래요?
0: 이거 실화야?
1: 네.
0: 거의 우리의 최전성기 보컬이었었던 스티브 페리의 느낌도 나면서 그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0: 묻고 물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이분과 접촉을 하게 되고 네. 영입을 하게 됩니다.
1: 아, 근데 얼마나 보컬이 대단했길래 이거 엄청난 결단 아닌가요? 필리핀 사람을 영입한다는 거?
0: 그렇죠. 사실 네. 전이는 정말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밴드고 미국에서 계속 기반을 두고 활동했던 밴드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이야 뭐 K-POP 위시에서 그렇죠. 뭐 아시아 팝이 맞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2007년만 해도
1: 20년 전이에요.
0: 예, 이례적인 선택이었었죠. 네.
1: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0: 이 닐쇼니 2007년에 너튜브에서 바로 아넬핀에다가 이 곡을 부르는 걸 보고 처음에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저니의 대표곡이 된 Faithfully라는 곡인데요. 네. 이 원곡을 준비했고 원곡은 1983년 8집 Frontiers에 담겨있는 곡입니다. 많은 평론가들 또 음악 매니아들이 역사상 최고의 파워 발라드다. 그러니까 발라드도 뭐 그냥 감성적인 부드러운 발라드가 있고
1: 것들,
0: 예. 파워 발라드라는 게 있죠. 후렴구에 조금 고음으로 치솟으면서 락 기타 사운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워 발라드라고 부르는데 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거는 전이 키보디스트죠. 조너선 케인이 이 투어 버스 안에서 전미 투어를 하면서 네. 이 첫 구절입니다. Highway run into the midnight sun. 이 백야의 태양을 향해 달리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뭐 미국은 백야가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네. 해가 지지 않을 만큼 끝도 없이 미국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네.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장거리를 이동하고 가서 또 공연하고 공연 끝나면 또 잠깐 자고 또 이동하고 이런 고된 삶 속에서 네. 이제 집을 굉장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심정을 다룬 곡이에요.
1: 네.
0: 그리고 뭐 이렇게 공연을 막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네. 하지만 이제 조너선 케인은 아내가 집에 있었고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힘들고 유혹도 많지만 역시 나의 사랑은 당신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곡이 바로 페이스블리 감동적인 발라드 곡인데 네. 이 또 기가 막히게 이 곡을 이 곡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다는 이 동심 파괴의 또 전설이 전해지는 곡이고요. 네. 워낙에 명곡입니다. 그래서 뭐 프린스가 퍼플레인을 녹음한 다음에 발표하기 전에 이 조너선 케인, 저니 키보디스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괜찮은 곡을 하나 썼는데 이거 좀 페이스블리랑 비슷한 코드 진행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너무 깨림칙하니까 들어봐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네. 이 정말 향후에 많은 곡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된 그런 곡 명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파워 발라드 네. 조니의 Faithfully 듣고 올게요.

0: 저니의 페이스블리 듣고 왔습니다. 그 밴드 멤버들이 이번 고별 투어에 대해서 여러 감회를 네. 밝혔다고요.
1: 네, 맞아요. 이 조너선 케인 방금 이 페이스블리라는 곡을 작사 작곡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밴드가 73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지금 5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공연장에는 무려 다섯 세대에 걸친 관객들이 온다 이런 모습을 보면
0: 다섯 세대요.
1: 감회가 새롭다. 네. 네, 뭐 50년이니까 10년을 1세대로 잡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라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저니가 확실한 음악이라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저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사운드 트랙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 기타리스트 닐 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워낙에 오래된 밴드들 중에서 유명한 밴드들이 합동 콘서트 형태로 합동 투어 같은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저니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최근에 했었는데 뭐 알리오 스피드웨건이라든지 스틱스, 포리너 등등과 함께 무대를 서기도 했지만 저니만 할 수 있는 음악을 오롯이 두 시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무대가 참 그리웠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별 투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공연이 굉장히 특별하다.
0: 네.
1: 그리고 누가 무대에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 일종의 재결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라면서 여운을 남겼는데
0: 네.
1: 아마 지금 필리핀 출신의 아넬 피네다 외에 이 방금 듣고 오신 이 목소리 스티브 페리가
0: 네.
1: 혹시나 또 깜짝 이 무대에서 합류를 할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저니 팬들은 좀 기대가 크겠네요.
1: 네.
0: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역시나 같은 앨범이죠. 1983년 Frontiers에 담겨 있었던 곡이고요. 이 곡은 발라드는 아니고 뭔가 좀 박진감 넘치고 처절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1: Separate Ways라는 곡이에요. 일단 이별에 대한 곡이고요. 새로운 연인에게 간 이 전 연인 엑스 걸프렌드를 향해서 마치 이제
0: 네.
1: 이 부제가 worlds apart입니다. 이제 세상 두 개의 세상에 서로 떨어져 있다.
0: 그러니까
1: 정말 너무 멀리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뜨거운 밤을 기억하고 진정한
0: 네.
1: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난 언제까지든 여기 서 있겠다 이렇게
0: 네.
1: 얘기하는 아주 그 절박한 노래이고요. 이 레트로 열풍을 일으킨 데 한몫했었던 미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죠. 기묘한 이야기. 여기에
0: 네.
1: 또 1980년대 노래들이

0: 굉장히 많이 삽입돼서 역주행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곡 역시도 이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네 번째 시즌에 등장을 해서 또 새로운 세대에게들도 다시 주목받았던 네. 그런 명곡입니다.
1: 조니의 Separate Ways 듣고 올게요.

0: 네, 전희의 Separate Ways 듣고 왔습니다. 네. 반응들이 게시판에 반응들이 되게 뜨거워요.
1: 네.
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마리님, Faithfully 솔직히 처음 듣는 곡인데 좋네요. 특히 피아노 소리가 계속 울림을 주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0702번 쓰시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오픈암즈가 너무 유명해서 라디오에서 다른 곡 듣기 쉽지 않아요. 다양한 곡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와음악님, Faithfully 대학 학생 때 좋아해서 1,000원짜리 카세트 테이프를 샀었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 4536번 쓰시는 분은 야근 중인데 행복한 즐거움, 이런 되게 네.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이 Separate Ways는 노래가 시원하네요. 앞서 노래 그러게요. 그 발라드와 좀 다르게.
1: 그렇죠. 네. 시원한 곡들도 사실 잘합니다. 저희가 뭐 앨범에 보면은 거의 헤비메탈 같은 곡들도 있고요. 네. 워낙에 또 연주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결의 곡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로 발라드 곡 위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나저나 네. 1,000원짜리 카세트 테이프를 사줬다니 도대체 언제 대학 생활을 하셨는지.
0: 80년대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 앨범 나왔을 때 네. 정도면은.
1: 네. 네.
0: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아무래도 뭐 전이 하면은 국내에서 특히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0: 네.
1: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감동적인 발라드곡. 아까 이제 첫 곡 Faithfully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역사상 최고의 파워 발라드로 꼽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0: 네.
1: 이 오픈 암스조차도 사실 전희의 같은 전희의 곡이지만 역사상 최고의 파워 발라드는 사실 이 곡이다 라고 많이들 이제 꼽기도 하는
0: 네.
1: 그런 곡입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2위를 무려 6주 동안 차지를 했어요.
0: 네. 2위만?
1: 2위를
0: 네.
1: 안타깝게도 이제 정상을 못 밟은 곡인데
0: 네.
1: 그 이유가 뭐 이 당시에 또 워낙 유명했었던 곡들 제이 가일스 밴드의 센터폴드라는 곡이 또 1위를 했었고
0: 네.
1: 가로막고 있었고 조한젯 앤 더 블랙하츠의 I Love Rock'n'Roll이라는 곡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그 락앤롤의 어떤 고전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곡들에 계속 밀려가지고 정상 못 밟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곡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0: 네.
1: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곡이고요. 특히 수많은 가수가 커버를 했습니다.
0: 네.
1: 가장 유명했던 거는 머라이어 캐리가 이 오픈 암스를 커버를 해서 영국 싱글 차트 4위까지 오르는 큰 성공을 거뒀고요.
0: 네.
1: 뭐 심지어 보이스 투 맨, 돌리 파튼, 베리 매닐로, 셀린 디옹 등등 이 노래 잘하는 사람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곡을 한 번씩
0: 그러게요. 네.
1: 거쳐 갔습니다. 이 특히나 이 스티브 페리의 절절한 보컬이 정말 일품인데
0: 네.
1: 역시 이 닐존이 너튜브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뽑은 아넬 피네다도 정말 잘 불러요. 이 라이브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0: 네네.
1: 어쨌든 이 스티브 페리가 이 원곡 녹음할 때 녹음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은 Wanting You Near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0: 네.
1: 당신이 정말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가사 이걸 부를 때
0: 네.
1: 또 특히나 이 부른 거 녹음된 거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좀 울컥해진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기도 했었던
0: 네.
1: 그런 곡이에요.
0: 네. 4544번 쓰시는 분도 전희의 노래를 들으며 답답한 속이 시원해진 느낌이라서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 매우 매우 뜨겁습니다. 전희의 네. 오픈 암스 아까 말씀하신 Wanting You Near라는 부분 나올 때 또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미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이미윤 음악전문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은 CBS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S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배우자 기도 제목이 무려 300개? 이정훈 사모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예입니다.
1: 가정은 안식처죠. 하지만 이 가정에서 사랑을 느껴야 할 곳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어머니께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하셨고 성인이 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 아,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요. 폭력은 대물림 된다. 아, 네. 네, 이런 말이 참 속상한데 이런 모든 틀을 깨시고 두 자녀와 또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은인의 무릎학교 운영자 이정훈 사모님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1: 오늘 우리 밖에 같이 온 딸이 하은이.
2: 네.
1: 네, 예쁜 자녀를 두시고. 아, 굉장히 우쌍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2: 아, 네.
1: 밝으셔서. 제가 이제 뭐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네.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네. 하는데 배우자 기도 조건이 한 300개 됐나 봐요.
3: 네. 300개요? 아,
1: 근데도 만나셨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네. 또 어떻게 300개를 채우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199개 포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5: 아. 저희 그 남편이 목사인데 네네. 저희 그 목사님 만나고 바로 그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1: 아, 그래요?
5: 기도 응답.
1: 아, 응답이 찢은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딱. 아,
5: 기도 완벽히.
1: 300까지 다?
5: 네. 우와.
1: 아니, 보통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뭐가 이렇게 많았어요?
5: 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네. 좀 가정 내에서 상처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나를 누가 결혼해 줄 수 있을까라는 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도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적기 시작했던 게 조금씩 네. 조금씩 적어가면서 그게 쌓인 게 300개 됐고
1: 1번이 뭐였어요? 1번. 1번은 기억하잖아요.
5: 1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1: 믿는 사람.
5: 네, 믿음의 동역자.
1: 네, 믿음의 동역자.
2: 외모적인 것도 쓰셨어요?
1: 써야지. 있지.
5: 썼는데 이게 네. 처음에는 좀 네. 외적인 걸로 먼저 써지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썼는데 처음에? 키 180 이상 뭐 이런 거 썼어요?
5: 아니요. 키보다는 네. 그냥
1: 무쌍?
5: 저는 좀 특이하게 네. 저는 얼굴이 막 하얗고 네. 이런 여성스러운 남자 스타일보다 이렇게 다부지고 아. 남자 같고 막
1: 남성미 있는
5: 피부가 예, 좀 구릿빛. 이렇게 그 뭐지? 울퉁불퉁 좀 여드름도 네. 나 있고 좀 네. 거칠고 이런 좀 그런 외모를 네네네. 좋아해서 네.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정말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네. 옆모습을 봤는데 여기 여드름 자국이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3: 한 이런 것까지
1: 예, 예. 봤잖아. 내가 그치. 구체적으로 네. 하라고 그랬잖아.
5: 네.
1: 아, 여드름까지 있잖아.
5: 네.
1: 어? 점도 있다니까?
5: 그래야 될 것
1: 같아.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네. 네.
5: 그래서 네.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3: 300개면은 진짜 이거 되게 많을 것 같아.
1: 그 중에 보통 사람들은 적지 않을 법한 좀 특이한 뭐 그 조건도 있었어요?
5: 네. 그 저를 첫눈에 네. 뿅 하고 반하는 네. 사람.
3: 왜냐면 딱 봤을 때?
5: 네, 저를 다 받아들여 주려면 네. 일단 콩깍지가 확 씌워야 된다 네, 네. 해가지고 이제 첫눈에 보고 뿅 가서 그대로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정말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네.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서로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천사가 걸어오는 줄 알았대요. 빛이 후광이
1: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 지금 막마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다 날개 어디다 두셨어요? 뭐 이상한 유머 날리.

0: 보통 다 그러잖아요.
1: 네. 나도 본인도 그런 순진했네, 경험이 또. 처음 그랬을까요? 네. 제가 순진하게 네. 믿어서. 네.
0: 그리고 또.
1: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섬겼던 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인격적이시고 네. 정말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따뜻하신 목사님이셔서 네. 그때 그 목사님을 보고 아, 담임 목사님 같은 시아버지였으면 아~ 좋겠다라고 적었었어요. 네. 근데
2: 시아버지가
1: 정말 따뜻하신 시아버지이시고 인격적이신데 네. 머리 스타일까지 머리가 여기가 벗겨지셨거든요.
0: 담임 목사님이 그랬는데 똑같은
1: 네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까지 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네. 주셔가지고 아~ 네. 그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좀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네. 좀 저희 엄마를 보여줬을 때 아,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제 옆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0: 가정이 어떻게 자랐길래 도대체 배우자 조건에 엄마를 보고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적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1: 저희 엄마는 좀 화가 나면은 네. 이렇게 좀 제어하기 어려워하는
0: 아, 우리 흔한 말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1: 네. 네. 그때는 그냥 엄마니까 네.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점점 크고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좀 네. 분노가 일어나면 네. 조절하기가 어렵고 그게 네. 이제 폭력이나 욕이나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그런 말들로 네. 이제 너무 자주 어릴 때부터 겪어와서 그리고 항상 밖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좀 관계가 되려고 하면 싸우고 항상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너희 엄마는 왜 그러니? 너희 엄마는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러니?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좀 듣고 자라서
2: 주변을 다 알고 있었네요. 어머니의
0: 그런 거. 네. 아무나 보면 막 다투시고 했나 봐요. 아이고. 네.
1: 그래서 좀 그런 엄마가 조금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네. 좀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랑 함께 살아가 줄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엄마를 봤을 때 좀 충격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가지고
0: 아니 그럼 아빠랑의 관계는 어땠어요? 아버지랑?
1: 아빠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0: 아니 아버지랑 어머니랑?
1: 아빠랑 엄마랑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엄마가 이제 좀 관계적인 면에서 잘 안 되니까 늘 싸우던 게 이제 돈 가지고 싸웠어요.
0: 예, 왜요?
1: 아빠가 이제 장남이셨거든요. 네네. 위로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이제 남동생 네 명이 있었는데 네. 아빠가 이제 좀 공부도 잘 하시고 또 돈도 잘 버셨대요. 그래서 생활비를 그 할머니도 갖다 드리고 동생들 다 학교 보내는데 많이 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계속 그렇게 가정에 생활비를 조달하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서 이제 항상 그 돈 때문에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싸웠고 사실 아빠가 그래도 남자니까 힘이 더 세니까 네. 이제 엄마가 여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해서 사실 말로 막 비난하고 폭언하고 이렇게 막 그 소리치고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아빠가 이제 참다가
0: 터지면
1: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빠의 그런 큰 힘에는 이기지를 못해 근데 늘 거기까지 진짜 엄마가 그 정도까지 갈 때까지 아빠를 폭발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비난과 폭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틀리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에게 저랑 또 남동생 있거든요.
0: 남동생도 때려요?
1: 네, 7살 차이 나는 남동생 있었는데
0: 아주 어리네요.
1: 네, 근데 저를 더 많이 때리셨어요. 이제 그렇게 때렸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참 엄청 그 맞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랑 남동생도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를 안 가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저를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동생 때리고 그 다음에 한 타임 쉬었다가 또 저 때리고 남동생 때리고 이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하는 때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담배를 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리고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면 그 담배 한 대 피는 시간이 저희 유일한 휴전 시간 시간인 거예요.
2: 근데 그때 아버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 상황을 아셨을 텐데.
1: 네네.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IMF 때 부도 나면서 집이 엄청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욕설. 그리고 하루에 수백 통이 넘는 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하면

0: 계속 욕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음성사서함에 녹음을 요구로 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발을 계속 하고
2: 아니 분노들이 도발 생기지 않더라고요.
0: 근데 그게 끝이 없이 계속 해가지고 아빠가 결국에 심장병이 생기셨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장 질환이 생기시면서 이제 같이 살 수는 없겠다 느끼셨는지 그리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을 나가셔서 따로 이제 그 사무실 일하시는 곳에
2: 그런
0: 네,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못 보니까 근데 아빠가 자식들을 되게 그 아끼는 마음이 있으셔서 아침하고 오후에 등하교를 항상 차로 이게 저희를 등하교를 시켜주셨어요.
2: 그러니까 엄마를 안 보고 아이들만
0: 네네,
2: 보면서
0: 네. 그래서 항상 그 등교하는 시간에 앞에 딱 차를 태고
2: 엄마 몰래 대고. 가서 타고 갔겠네요.
0: 엄마가 알아도 사실 엄마는 앞에서 막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화 문자 이런 걸로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가 항상 아빠가 차 대고 있는 걸 알긴 했었어요.
2: 네.
0: 그래서 이게 등교 시간에 딱 내려가면 아빠가 차 대고 있으면은 거기에 딱 타가지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아빠가 또 차에서 기다리시는데 그때 아빠가 트럭을 좀 이렇게 허름한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제가 그때 또 이제 사춘기 시기니까 또 제가 창피할까봐서 학교 멀찍이 떨어진
2: 맞아.
0: 데다가 트럭을 대가지고
2: 맞아.
0: 걸어서 그 앞에서 이제 마중하셔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그 트럭까지 타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살피시면서 근데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위한 배려가.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조금 정상적이지는 못하시니까 아침밥을 잘 못 챙겨주셨어요. 항상 아침에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알고 항상 차에 샌드위치나 김밥을 정성스럽게 포장된 걸 물과 함께 항상 그 옆에 놔두시고 먹으면서 가라 하면서 아침에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잘 먹고 그래서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은 거기가 뭐 트럭 아니어도 뭐 집이 가난해도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이신 아빠였지만 사실 엄마가 이게 양육을 해주시고 엄마가 있는 집 안에서 살다 보니까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지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었어요.
2: 그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주무시면서 그 이렇게 사랑하는 매일 김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이셨는데 그 지옥 같은 집에 내 새끼 둘을 거기 두고 주무실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저 지옥에 내 새끼 둘을 내가 다 두고 내가 여기서 자고 있을 그 마음이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속상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엄마가 폭력적이고 이런 어머니면 이제 보통 그 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좀 어디가 아프시거나 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떠셨어요?
0: 저도 어릴 때부터 잠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맞고 잠자는 게 되게 많았어요.
1: 불안해서
0: 자는 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입을 맨날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자니까 눈이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고 얼굴도 부어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잘 때 되게 불을 끄면 잠을 못 자겠고 너무 무섭고 막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위눌림도 엄청 심했어요. 진짜. 그래서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잠은 너무 오는데 무서우니까 막 눈을 뜨면서 가위 안 눌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바락바락 하면서 잠이 들고 또 가위 눌리고 했었는데 또 자면서 갑자기 제가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2: 목유병.
0: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다가 막 얘기를 막 큰 소리로 막 말을 하거나
2: 천만이네, 완전.
0: 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 이것도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1: 들어요. 안 그럴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잠을 뭐 편하게 잔 날이 며칠 있었겠어요 진짜.
0: 네. 아유. 잠자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아유. 나중에 돼서 이제 저희 결혼을 하고 저희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악몽을 엄청 꿨었어요. 근데 그 악몽의 주인공이 엄마였거든요. 저를 각종 도구를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을 꿨는데 제가 그때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는지 매일매일 그 꿈을 꾸면서

0: 공황장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불안하고 늘 공황장애 시달리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1: 이제
0: 그때는 우울증이 극심해서 1년 동안 정말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0: 심심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적은 이유를 알겠네요.
1: 네.
0: 근데 지금 남편분이 그럼 이렇게 맞는 내 여자친구가 내 미래 장모님 되실 분이 이렇게 때리는데 어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1: 네, 이제 엄마한테 맞는 건 아니까.
0: 네.
1: 이제 또 어떤 날은 엄마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0: 네.
1: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빨갛고 근데 머리도 진짜 많이 뽑혀가지고 이게 딱 보일 정도로 머리가 이제 비어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는 이제 그냥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2: 아유.
1: 제 앞에서 막 울어주니까 그게 힘이 되고 또 되게 든든하고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되게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자기도 정말 중요했던 하나 정말 날 떠나지 않는
0: 아니 시댁 어른들에게는 어떠셨어요?
1: 네 시부모님도 다 아시고 다 이해해 주셨어요.
0: 시댁 시부모님에게 뭐 실수했겠죠?
1: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실 만큼 왜냐하면 그 남편이 사역했던 교회가 그 행패를 부렸던 교회가 시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였거든요.
0: 다 아시겠지.
1: 네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적었습니다.
0: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 기도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도 우리 사모님 참 밝으시고 네. 우리가 아까 뭐 우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늘 미소가 가득하신데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1: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되면서 집보다 너무 행복하고
0: 네.
1: 좋은 곳이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은혜의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0살 때
0: 네.
1: 이제 대학부 이제 수련회를 가서 만났어요.
0: 네.
1: 근데 만났는데 저는 엄마한테 늘 너는 왜 그러니 너 같은 애는 이렇게 돼야 돼. 너 같은 애는 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정말 말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거친 욕들을 막 신체적인 욕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이제 낮아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더 오히려 막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3: 더 밝게 하고
1: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막 더 밝게 막 목소리도 크게 하고 웃음소리도 엄청 크게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나의 그런 내면의 깊은 상처를 모르겠지 하면서 이제 더 밝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넌 참 귀하다, 넌 참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참 교회 안에서 집에서는 지옥 같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천국 같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늘 여전히 불안하고 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면 저를 꼭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냥 남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움찔하게 됐어요. 뭔가 도구를 가지고 저를 공격할 것 같고 달려와서 저를 어떻게 해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또 저희 아이가 또 태어난 후로는 더 그게 심했어요. 첫째가 딸이다 보니까
0: 누가 딸을 해칠 것 같고
1: 네 딸을 잡아갈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처럼 해칠 것 같고 그래서 늘 딸을 이렇게 잘 못 내려놓고 이렇게 안고 다니거나 늘 손으로 감싸서 집 앞에 마트에 가는 것만 해도 너무 불안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마음이 어렵구나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그 아이를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연습을 찬양팀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저를 마이크를 들고 때리러 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제가 그때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아이를 안고 부들부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귓가에 들렸던 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네가 아픈 거 다 가지고 내가 손에 못 박았어. 네가 맞았던 거 모든 거 가지고 내가 다 발에 못 박고 내가 그렇게 죽었어. 너 이제 아픈 거 없다.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아픈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

0: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딱 위로해 주시고 제가 그때 아 내가 엄마한테 많이 맞아서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네. 내가 많이 아팠었구나 라는 정말 큰 하나님께서 위로와 큰 힘을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람이 다가와도 한 번도
1: 아 그래요?
0: 네 지금도 불안하거나 또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하나님 그걸 딱 치료를 아, 해주시더라고요.
1: 뭐 약물의 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네. 음성을 통해서 고치셨네요.
0: 네.
1: 한숨 좀 합수 두 번만 쉬고 갈게요. 네. 아 정말. 그런데 이제 뭐 폭력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나 공포가 좀 사라졌다고 해도 이제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어렸을 때 잠재 속에 있는 그런 폭력성이 네. 나에게도 묻어날 수 있다. 욕하면서 담는다라고 왜 어른들 네, 얘기하듯이 네.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0: 제가 최근에 네.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 네. 되었는데 그 전에 옷걸이를 보면 이게 매다라고 느끼거든요. 지금도 그쵸. 옷걸이를 옷에 걸면 이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평생 간다고.
2: 그쵸. 그걸 맞았잖아요. 그걸.
0: 처음에 딱 옷걸이를 대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옷걸이가 제일 아팠어요. 옷걸이가 얇고 단단하니까 이걸 맞으면 옷걸이로 맞았을 때는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졌을 때도 있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옷걸이를 보면 저건 매야. 그리고 파리채를 봐도 저건 매야. 효자손을 봐도 이렇게 등 긁어주는 시원한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매야 이렇게 항상 어릴 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옷걸이를 보는데 엄마 이거 옷걸이야 하면서 옷을 막 거는데 그때 제가 그냥 모르게 눈물이 나는 아 쟤는 옷걸이를 그냥 옷걸이로 그치. 대하고 있구나 나는 매로 대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대물림 안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1: 좀 감동 파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부모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전화 자주 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게 돼 마주치면 이게 그 애틋하고 또 안 보면 우리 부모한테 내가 죄스럽고 미안하고 또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도 참 안 된 분인데 라는 용서의 마음이 만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를 자주 통화하면 눈에서 안 보면 그래도 그 애틋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만나면 이게 또 깨지기 때문에 그 회개했던 마음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자주 통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전 현실적인 얘기를 주로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그 어르신들 말이 다 맞잖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전 안 맞는 말이 너희들도 자식 나와보면 내 맘 안다라고 하는데 자식 나와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더 이해가 안 가고 네, 뭐야 이거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다 줘도 안 아깝고 이렇게 내 걸 다 주고 싶고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른 이 존재를 이렇게 대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전 그랬어요 정말. 예. 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우리네 아이들에게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사실 가정폭력 그러니까 폭력은 누가 하든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사실 누구에게 우리 엄마가 저를 때려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내 엄마니까 네. 사랑하는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그래요, 필요한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주변에서 조금씩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네. 안내를 받은 건 아니어서 네. 이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아이들을 혹시 보게 되거나 느껴지거든요.
1: 느껴지죠.
0: 저도 병원에만 가도 네. 엄마가 조금 폭력적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이제 영육간에 네, 그런 네. 살핌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네.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네네, 그래요.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1: 저는 뭐 남의 일 간섭하면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한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우리 사회 우리 이웃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혹시 우리 이웃 중에 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2: 네. 관심을 가져주고
1: 관심을 갖고 가져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이

0: 녹화 직전에 바로 또 사역지를 옮기셨다면서요?
1: 아, 네.
0: 예.
1: 네.
0: 그러니까 좋은 거죠?
1: 네.
0: 이게 좀 좋은 정도로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좀 말 표현하면 좀 승진한 거죠? 아, 그래도 좋은 곳으로.
1: 아, 그러기보다는 네,
0: 그런 거 아니에요?
1: 이제 정말 좋은 교회,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0: 네. 네. 목포 사랑의 교회 오래 계셨어요. 심호하시다가.
1: 네,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네. 저희 남편 목사님이 예. 어린이 사역에 되게 관심 많으시고 되게 열정적이어가지고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하고 예.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교회여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불러주셔서 예. 거기서 신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또 군산으로 부름을 예. 받아서 네네. 이제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0: 아, 그래요?
1: 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군산 또 그래서 좋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참 오늘 들으면서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그냥 맞아요. 기운이 빠지네요. 연일 잼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처럼 너무 아픈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아직도 회복 중에 있고 회복하지 못한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 하은이와 그 우리 사모님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그래요. 또 소망합니다.
0: 네, 아멘. 박영 목사님.
3: 이 정도의 정말 보통의 시간을 사실 다 몸으로 받으셨으면 그게 정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사모님 눈이 표정이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이렇게.
2: 올라가요.
3: 이게 올라가고 사모님도 분노로 완전히 차여있어 맞는데 어떻게 이게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
0: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만이 맞았대잖아요.
3: 근데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성화가 덜 됐나 봐요. 저랑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편, 그러니까 아버님도 남편분도 우리 사모님도 그냥 그걸 다 묵묵히 다 받아내가지고 이게 더 악순환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하은이 무릎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곳곳에 너무 많거든요. 예,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아픈 사람들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네, 또 다른 역할을 하게 해주시려고 저는 이 과정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아멘. 저는 이제 교회가 예배만 드린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박영목 선교 프렌치 교회, 군산 드림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제가 대형 교회를 봤더니 이렇게 대형 교회가 왜 이렇게 커야 되나 해서 살짝 좀 봤더니 뭐 프로그램이 예배가 참 많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저는 교회가 이제 지자체와 함께 손잡고 정말 동네 주민센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폭력받은 아이들도 모이고 외로운 사람들 모이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돌보지 못한 그 우리 이웃들이 교회부터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배 보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성경들이 되면 뭘 털어놓고 뭘 하겠어요. 이 상처투성이로 찾아왔는데 예배를 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역할을 그걸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이 그걸 너무 잘해서 그렇죠. 이단들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은 마음을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앉았을 때 예배부터 보자고 하고 자꾸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잖아요. 학교 공부도 싫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그 동네 주민센터 외로운 사람 모이세요. 배고픈 사람 모이세요. 잘 곳 없는 사람 모이세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프렌치 교회, 군산 드림 교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맞아가는 우리 아이들 오갈 데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 데도 터놓을 데가 없는 정신과를 어떻게 가겠어요? 이 엄마 손을 붙잡고 어떻게 정신과를 가겠어요? 교회 가야죠. 동네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누군가와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역할을 해줬으면 그것이 앞으로의 교회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이네 무릎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군산 드림교회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에 있어서 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3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위기부터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큰 위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언제였나요?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인생에서 위기를 겪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군에 와서 훈련소에서 첫 번째

번째 위기를 느꼈을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지금이 제일 위기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아, 그때가 참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순간들도 있고요. 아, 그때가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게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는 겁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고요. 위기가 끝난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이 위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고,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 청년이었던 그를 한 부대에 맡겼는데 그가 맡은 부대가 블레셋 수비대와 부딪혔습니다. 요나단이 수비대를 치는 바람에 블레셋 전역에 이스라엘을 반격해야겠다. 블레셋 온 국민들에게 전쟁 의지를 심어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처음부터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보다는 처음에 별볼일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문제가 나중에 보면 아주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큰 위기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경우처럼요. 처음에 약간 불안한 조짐이 있었지만 뭐큰 문제 아닐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했던 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위기도요. 처음에는 문제 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사무엘상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기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처음에는 국지전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수비대를 공격할 정도의 소규모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나라와 나라의 싸움, 전면 전쟁이 됐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 정도 위기는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 작은 일이었을 때, 그때 방심하다가 위기가 닥쳐오는 것 같아요.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롭게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나타나는 실수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와서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포위됐다는 걸 알고요.

겁이 나서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에 숨어버린 겁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동굴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숨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구덩이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힘들면 어디로 가나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히브리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까지 도망갔대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려지신다면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해변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블레셋입니다. 중앙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오른편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 그 너머에 갓과 길르앗 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쪽에서 동쪽까지 아주 멀리 요단강을 건너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피하려 하고 모면하려 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쳤을 때 아예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도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학교 다니다 문제 생기면 학교 그만둡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생기면 직장 바꿉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끊고 다른 관계를 찾아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딴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동굴로 숨지도 못했고 도망갈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현실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요, 숨거나 도망가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점점 불리해집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자꾸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 영화 중에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천막 아래에 사울왕이 있는데 막 보고가 들어와요. 왕이시여, 저기 몇 중대가 도망갔답니다. 중대장이 전부 끌고 도망갔답니다. 병력 숫자를 세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블레셋은 수만 명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을 옥죄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 우선 사울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멘토이고 사울왕 이전의 사사 역할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사울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2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병사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줄어들고 적국은 블레셋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밀려오는데 숨이 막혀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이 와서, 하루빨리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사기 충천해져서 전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제사 드릴 수 있지. 여봐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드렸죠,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아니에요.

단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위기가 있을 때 불안해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조급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만 하고 내 요구만 하고 내 형편과 내 시간과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드려지길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위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럼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기다리면서 뭘 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7일 동안 사울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연히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싸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그가 기억했어야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과거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이 위기 자체 문제만 보이지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에 해야 될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7일 동안 근데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을 옥죄어 놓은 것을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탈해가는 것 숫자 세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뚝 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기가 오면 문제가 보이지, 거기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무엘은 이걸 사울에게 가르치기 원했어요.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상황이 급박하게 악화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놀라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조급하게 행동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한 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불안해하고 조급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오늘 사울은 인생 일대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사울 왕이여, 제사는 내가 드리는 거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끌어모

오류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조금만 실수하면 자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7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도구로 사용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안 되겠구나. 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나를 여전히 도구로 사용하는구나. 사울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해하며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서 할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기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조급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진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힙니다. 사로잡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조급하게 행동하면 대부분은 실패와 위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에게 허용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상황이 두렵고 불안해서 조급한 결정은 반드시 우리를 실패로 이끕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특권입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다가 실수하기 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때 그때 움직이십시오. 이것은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 보시고 이것을 경험해 보시고 말씀을 터득하셔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는 운동을 배운다고 할때 우리가 아무리 멋진 테니스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보고 코치님의 설명을 듣는다 해도 많은 시간,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 내 몸이 깨달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를 느끼는 날이 어느 날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 보셔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나요?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나에게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은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한번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3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2: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0: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함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어서 22절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15번째 메시지 죄로부터의 해방선언이라는 제목으로 81주년 광복주일 특별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1: 광복 81주년의 뜻깊은 주일날 여러분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진가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는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광복은 우리나라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 선대 어른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복에 특별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죄로부터의 해방선언의 이 말씀 로마서 강에 쭉 내려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뭐로부터 해방되고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로 오늘 23절 우리 합독을 했는데 23절은 이만큼 신앙인들은 다 암송하는 내용들이죠. 크게 우리가 선포하지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의 삯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렇죠. 죄의 삯은 사망이죠. 죄의 삯은 죽음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4장에 보면 처음으로 죄란 말이 나와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4장에 가인이 범죄하여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죄 때문에 아벨의 죽음이 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죄의 결과로 창세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홍수 심판을 받으니까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벌로 수많은 시체들이 그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죽음의 천사가 천사의 날갯짓을 사각사각사각 하면서 크악 할 때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야말로 죄의 삯은 사망인 것입니다. 자, 이게 슬픈 일이에요. 너무 이거는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예요? 영생이다. 이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성령의 은사할 때 무슨 뭐 방언의 은사다 신유의 은사다 뭐 영분별의 은사다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요.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뜻인데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 이 카리스에서 나온 것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 은사란 말이 다른 말

달러 바꾸면 선물이다 그래. 선물이란 말이 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죄로부터의 해방 선언에 총집약이 되는 놀라운 선언인데 그것이 뭐냐? 죄로부터의 해방을 총집약하는 무슨 선언이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소위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프라이슬리스,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삭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는 우리가 로마 4장 앞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어줌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와 그 고통은 말로 알 수 없는, 뭐 그건 우리가 흔히들 뭐 적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감히 범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슬리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물로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갖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의 이방 종교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친히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갖고 인간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소위 죄로부터 선물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값을, 피의 복음을, 친히 보혈 복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또 내가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선물을 바울이 받고 기가 막혀가지고 로마서를 쓰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나이 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눈을 뚜룩뚜룩 해가지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 그냥 복음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익숙한 종교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절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와 집안의 장식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생 선물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 왜 그렇게 예수 믿다가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대부분 제가 가만히 보면 결핍이에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결핍이에요. 십자가의 깊은 비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리고 그 결핍을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그 결핍을 충족하려고 그래. 환경으로부터 충족하려고 그러고 물질로부터 충족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뭐 사람의 어떤 신념과 이념으로 그걸 가지고 충족할,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인간이 핍절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그 핍절함을 해결하면 안 되고 그 핍절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수많은 핍절함, 억울함, 안타까움, 뭐 상처받은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절실해져야 우리의 핍절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핍을 사람으로부터 채우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이 선물의 은혜

예, 감사해가지고 주 사랑 안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선물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까? 주 권능을 어떻게 다 알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에 복잡한 거 있든 수많은 아픔이 있든 간에 그 핍절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갖고 신념을 갖고 해결하지 말고 선물로, 놀라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게 제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든 해방선언의 총집약 단어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실제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를 믿고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뭐라고 되느냐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 또 너희 지체란 말이 나오죠. 너희 죽을 몸, 너희 지체, 너희 자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전인격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이라면 우리의 눈, 코, 귀, 입, 말, 행동, 손발, 이 전체를 우리가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전인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죄를 짓는 경우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현상이 있으니 그 두 가지 큰 현상을 명심을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두 가지 현상을 생각을 하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지체, 우리 몸,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에요. 첫째로 죄는 우리를 뭐로 만든다고요?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하나님께 감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뜻을 종합하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예수를 믿고도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죄의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죄의 뭐 안에 들어간다고요? 통제권 안에. 그리고 여기서 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이라는 말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스튜어트, 뭐 정직이다, 사환이다, 혹은 무슨 자발적인 봉사나 삭스를 받고 일하는 하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란 말은 완전히 자유의지가 박탈되어서 다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로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종 통제권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이르노니 다 같이요. 죄를 뭐예요? 죄의 한번 따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죄의 통제권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영적 자유인이라고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었어.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노예 상태로 만드는지 아까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으로 죄가 등장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가 뭐예요? 문에 엎드려져 있는 죄가 우리 안방에 있는데 안방 문 앞에
문 앞에 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밖에 있던 그 죄가 우리 안방을 들어와가지고 안방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안방만임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죄가 나를 끌어당기고 나중에는 죄가 나를 본능처럼

내 삶에 통제권을 쥐고 있다. 어느 정도 통제권인가? 아주 확대 재생산시키는 통제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기로 선택할 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이 점점 확대 재생산되어 가지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한 가지 거짓말은 여러 가지, 열 가지 거짓말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짓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또 다른 거짓말하는 소위 죄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로스, 노예처럼.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폭발을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부부간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원치 않았던 더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이게 죄의 노예 상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기 전에는 죄와 피 흘리는 투쟁을 하고, 죄를 짓고 난다면 이게 통제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81주년 광고 해방주일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다. 오늘 이 주일 누가 우리를 통제하는가? 아니 나는 누구의 종인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둘로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종, 의의 종, 의의 병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든다, 죄가 우리를 통제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오늘 심각한 것이 20절 21절, 20절과 21절을 또박또박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죄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아 자기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운 것 같았죠.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 죄를 지으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져온다는 것. 아담과 하와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 몸을 가리워야 부끄러웠어요. 사도 베드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나 수치롭고 부끄러워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피는 투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죄가 우리 문 밖에 있어요. 죄가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안방만의 노릇 하기 전에 죄와의 피 흘리는 투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은데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실제로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를 도피나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수치가 오히려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방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수치심이 죄로 인한 마지막 수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애가 수치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의 생애 끝이 아닌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를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 같은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벌거벗기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공개처형을 당하시고 창자가 터져나오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죄로 인한 수치심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수치스러워 숨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처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랄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로 인한 수치심이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가 수치스러워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일꾼이라 칭함받는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너무 부끄럽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멀리 도망가가지고 돼지 지엽염려를 먹는 그 수치 가운데 그 수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수치심과 그 아픔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것처럼, 만약에 그 수치심이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파괴가 되지만, 그 수치심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 수치심이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치심은 숨고 도망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빛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치심은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100번 자라 그래도 한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다시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너를 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치심은 하나님은 너를 멀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너를 보고 달려오신다고 말하고,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수치가 사라진 뒤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안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인생의 최선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제 인생의 최선은 오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언제일까요? 40대? 50대? 잘 나갈 때? No.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해방주일날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날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좀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부모님들 세대는 이 피의 복음과 보혈 복음과 수치를 극복하는 복음과 통제권 노예 상태의 이 인생을 해결시켜주는, 핍절함을 해결시키는 이 해방선언의 이 복음의 깊이를, 실적주의가 아니라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남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계승을, 해방선언을, 죄의,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갖고 있는 원죄의 죄 해방선을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역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사랑의 교회 역사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선언의 이 참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우리가 죄의 통제권이 아니라 해방선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삶의 통제권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지를 않아요. 입술로는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은 내 운전대를 내가 막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도 내 뜻이 꺾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찬양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우리 세상 그냥 흐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해방선언은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릴 때 받는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차가 없거나 길이 없거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운전석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창밖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하늘을

길을 보고 나무를 보고 길을 보고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이고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인생의 창밖을 보는 여유를 갖고 조수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갖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사랑 안 없고 주 선물 안 없고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앞으로 죄에게 조금 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수치심을 줄 때에 절망으로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치심보다 더 큰 주님의 선물 은혜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자녀들에게 피의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해방 선언을 계속 계승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민족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이 민족의 현재와 장래가 희망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영웅문이라는 소설 아세요? 혹자는 그냥 무협지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제 인생에는 아주 고전이고 걸작이었어요. 뭐 읽으시란 뜻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일부 사조영웅전이라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주 그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캐릭터인데 양강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양강이 아주 그 복합적인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이 양강은요, 송나라의 애국지사 양철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금나라, 송나라의 적국이죠. 금나라의 왕자인 안왕홍렬이 양철심의 아내를 연모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그 가족을 멸문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양철심의 아내를 구하는 쇼를 합니다. 양철심의 아내는 이제 남편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뱃속에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의 친절과 보호 안에서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 있었던 양철심의 아들 양강은요, 안왕홍렬 즉 금나라의 왕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안왕강이라고 짓습니다.

나는 금나라의 왕자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금나라의 후계자인 안왕강이다. 안왕홍렬이다. 금나라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왕자의 지위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양철심이 생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죠. 자신이 안왕강이 아니라 양강임을 알게 되고요. 자신이 속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금나라가 자신의 모국이 아니라 자신의 모국 송나라의 적국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겼던 안왕홍렬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멸절시킨 가문의 원수란 걸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발견하자 그는 큰 혼돈에 빠집니다. 아니, 내가 안왕강이 아니라 양강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안왕홍렬이 아니라 양철심이라고요? 왜 이제 와서 이걸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이 여기서 굉장히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요. 어찌됐든 그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양강이다. 나는 송나라 사람이다. 라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안왕강이 됐다가 양강이 됐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리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거두는 이익과 어떤 편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리하게 안왕강이 됐다가 양강이 됐다가 하다가 결국은 둘 사이에 휘청휘청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금나라 사람이 됐다가 송나라 사람이 됐다가 적국이 됐다가 모국이 됐다가 여기 협조했다가 저기 협조했다가 다시 말해 그의 정체와 그의 노선이 굉장히 희미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형성되고 한 인생이 지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골조가 이것입니다. 바로 정체와 노선입니다. 여러분, 정체와 노선이 흔들거리는 건물은 골조가 흔들거리는 건물이요 뿌리가 없는 건물입니다. 설사 그것이 아무리 편리함을 줄지라도 단기적인 이익을 줄지라도 정체와 노선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옳지 않아서라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비참해집니다. 실제로 이 안왕강은요 주변에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신뢰를 잃어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가까이 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손실을 입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광주 가는 차인 줄 알고 올라탔어. 근데 여건에 따라 부산으로 가. 부산 가나? 했는데 또 여건에 따라 광주로 가. 여러분 그 차에 어떻게 탑니까? 그 차에 어떻게 무언가를 올려놓습니까? 이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삶을 정말 끌어가는 중요한 자원이 신뢰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준 책이 Speed of Trust라는 책이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이 가속도가 없고 번영하고 열매 맺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의 스피드. 신뢰가 쌓이면 3년 걸릴 일이 3일이 되기도 하고요. 3일 걸릴 일이 30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플폰 우리가 그냥 사죠. 왜요? 애플이 수십 년 동안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안왕강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점점 판명이 납니다. 속된 말로 여기서 독박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안왕강을 사랑해서 인생을 투자했던 아내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정체와 노선은요 바꾸면 순간적으로는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한 10년 정도 이득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에서는 필패요,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안왕강은요 점점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근데 반면 그의 의행자였던 곽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가운 이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몽골의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송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곽정은 좀 단순 무식한 스타일입니다. 자신의 정체와 노선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손해가 있어도 정체와 노선을 타협을 안 합니다. 짧게 보니까 손해를 봐요. 밀어나던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점점 뭐예요? Speed of Trust. 신뢰가 쌓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의 것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0: 무공을 맡기고 비급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국 곽정은 밀어내 보였지만 점점 신뢰가 쌓이면서 점점 많은 유업을 받는 사람이 돼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양강이 말해요. 둘이 형제니까, 의형제니까. 곽형은 이런 사람이 무공도 물려주고 이런 사람이 곽형을 가까이 하고 이러니 참 좋겠어. 나는 그런 게 없으니, 요점이 이거예요. 권모술수로 살아야 해.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양강이 권모술수로 살아야 되는 건 정체와 노선을 타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신뢰와 일관성이 없었고 진정성이 없었고 그가 살아야 하는 건 유업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권모술수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미련해 보이던 곽정은 점점 위대하고 찬란한 삶을 향해 나가고요. 시작이 더 높은 것 같고 단기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 같은 양강은요, 점점 쇠락하는 삶을 삽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삶을 꾸려가는데 정체와 노선은 단순 무식하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체와 노선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팔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0: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양강보다 더 혼란스러운 정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강이자 안왕강이었던, 금나라 왕자이자 송나라 애국지사의 아들이었던 그보다 더 혼돈스러운 노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좋든 싫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벌어진 일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풀 패키지예요.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그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어 나를 일으킨 사건을 내 사건으로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난 죽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와닿던, 뭐 뜨거운 불체물로 왔던 아니든 간에 여러분, 그 일은 그냥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마치 안왕강에게 너 사실 양강이야 라는 말처럼요. 여러분, 그 일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삶과 비참한 삶이 갈리는 겁니다. 이전의 나로서 계속 고집하고 사는 걸 성경은 껍데기 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일으키신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이 내 진짜 생명이다. 그 고백 안에 일어나는 무엇이 성경은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에 관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과 육의 대립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정체와 노선에 대한 책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건 뭡니까? 거듭남의 사건 이후에 옛사람을 돌아보며, 안왕홍렬, 안왕강을 돌아보며, 금나라를 돌아보며 노선을 혼미케 하고, 안왕강의 자리를 돌아보며 정체를 혼미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다. 이건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효율성을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짜 중요한 자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은 삶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권모술수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순서는 이겁니다. 권모술수로 살면 정체와 노선을 자꾸 뒤섞어야 되고요, 그 정체와 노선을 자꾸 뒤섞어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맡겨지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맡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런 간지가 있지. 저 사람들은 저런 히스토리가 있지. 근데 난 없잖아. 그러니까 난 곰모술수로 살아야 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삶을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노선과 정체는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헨리 스코거리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인간의 생명 안에, 인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이다. 같이 말할까요? 인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 바꿔 말할까요?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헬라어가 조에입니다. 조에. 조에라는 생명은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 죽어서 살게 되는 어떤 삶을 사는 건 내 김부장의 생명이 아닙니다. 박과장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안에 시작된 조애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 생명은 권능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능으로 사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엔 치유력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그런 글을 썼어요. 거룩한 회복 탄성, 거룩한 회복 탄력. 여러분, 우리의 삶엔 악의 도전이 있습니다. 악의 도전이 없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가 없니다. 아닙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악의 도전 앞에서 거룩한 회복 탄력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삶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성도들을 노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노린다고 합니다. 악한 영은요, 실제로 여러분의 결혼을 노립니다. 악한 영은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노립니다. 악한 영은요, 여러분의 양육을 노립니다. 근데 거기서 차이는 뭐예요? 강력이 함께하는 생명이 역사하냐? 아니합니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건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여러분 회사의 직무 직임이 아닙니다.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건 조애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조애의 생명이 일어나 선포하고, 조애의 생명이 일어나 기도하고, 조애의 생명이 일어나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권능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애의 생명은요, 또 우리의 삶에 치유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전 속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가 있습니까? 데미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조의 두 번째, 권능이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요, 조의 세 번째 의미는요, 풍성한 삶입니다. Abundant life. Life란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되죠. 생명, 생활. 여러분, 풍성한 생활은 풍성한 생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풍성한 생활은요, 여러분, 주가 상승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생활은요, 여러분, 대학 잘 가서 오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생활은요, 풍성한 생명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조의 생명은요, 우리 안에 풍성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넣어두신 미천입니다. 시드머니예요. 우리가 그 조의 라이프 안에 걸어가면서 풍성한 생활들을 길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조애의 생명은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사야에서 물된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조애의 라이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속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이 조회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해요. 물권, 인권 뭐 이런 거 뭐 얘기하잖아요. 뭐 자식복, 뭐 재물복 막.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물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린 인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린.

0: 는 조회를 받았어요. 아멘. 그 조회가 재정 생활에 터져 나가서 조회가 역사하면 그게 물권인 거예요. 그 조회가 인간 관계 가운데 터져 나가서 주도하면 그게 인복인 거예요. 그 조회가 결혼 생활에 터져 나가면 그게 처복인 거예요. 그 조회가 양육에 터져 나와서 양육을 끌고 가면 그게 자식복인 거예요.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인복, 물복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집약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관건은 뭐예요? 그 조애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기 시작해야 돼요. 발현이 돼야 돼요. 이것이 살고 발현된 데 키가 뭐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이 이게 뭐예요? 분명한 정체와 노선입니다. 노선이 분명하고 정체가 분명하면요, 단기적으로는 바보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과 먼 것 같은 영역을 일부러 예를 들겠습니다. 성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성생활에 돌파구를 한 거 믿으십니까? 무려 10명이나 믿으시네요. 아니, 뭐가 우리의 풍성한 생활에 돌파구일까요? 예? 뱀탕이요? 여러분, 풍성한 성생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아주 희한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이런 조사를 하는 것 같아. 어떤 그룹이 가장 풍성하고 만족도가 높은 성생활을 하는가 조사를 했는데, 세큘러 기관이에요. 근데 결과가 너무 의외였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풍성한 성생활을, 만족도 높은 성생활을 하는 걸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성생활의 만족은 세 가지가 만나야 돼요. 첫 번째, 친밀함입니다. 두 번째, 상호 헌신입니다. 세 번째가 자극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식사로 치면 친밀함은 밥이에요. 상호 헌신은 국이에요. 그럼 자극은 뭐예요? 조미료예요, 조미료. 양념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의 성생활에 여러분 친밀함도 상호헌신도 없고 여러분 밥상에 소금이랑 간장이랑 고추장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가 안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더 먹고 더 먹어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은 뭔지 아세요? 배가 절대 안 부른데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문화예요. 우리는 고추장을 2리터, 3리터 퍼먹는 걸 풍성한 생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생활을 운영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생활을 운영한다는 것, 새 피조물로서 성생활을 운영한다는 것, 옛사람은 죽었다는 선언 안에서 성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이게 우리 노선이에요. 거기엔 뭐예요? Joy and life.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의 성생활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성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탄성이 있습니다. 악을 깨뜨린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된 동산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노선을 유지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다. 곽정의 노선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 둘째 딸아이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게 제가 그 전화를 해갖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 돈이란 게 딱 손에 쥐면 생각이 확 돈다, 너. 그러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예요? 또 제가 소원하는 건 뭐예요? 조회가 저희 딸아이의 재정에 주도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생명, 그 회복 탄력의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이 재정 생활에 역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툴은, 원툴이라 그러죠, 한 사람의 삶을 끌어가는 핵심 역량, 원툴은 그럼 조회의 생명입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말씀.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친밀함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친밀해지는 주님과의 그런 동행을 예배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CCN 캠프 함께 해주시면서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천관웅의 음성으로 예배자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일을 은혜롭게 거룩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번 주일은 CCN캠프 여름방학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아요 특집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워십 앤 프레이즈 역시 좋아요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믿고 듣는 목소리 강중현 씨가 부른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연의 찬양 어제에 이어서 조금 아쉬운 특집으로 18개의 좋아요를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일의 이유에서인지 아마 기억니은 순위일 수도 있겠어요. 뒤쪽으로 살짝 밀려 있어서 오늘 어제는 이렇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같은 순위를 차지한 곡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범키의 공감하시네도 역시 18개의 좋아요.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역시 그리고 러브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도 18개의 좋아요를 받았고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는 두 번의 방송 횟수와 19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 곡은 특히 목요일에 선생님 중 한 분

분이신 주창훈 씨의 곡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네 곡의 찬양곡도 함께 할게요.

범키에 공감하시네,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러브의 주가 일하시네,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전해드렸고요. 자, 여름, 가을 두 곡인데요. 러빔의 여름이 와도, 또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 역시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님 닮은 가을, 러빔의 곡으로는 이 곡 들을 거고요. 또 홀리원의 하늘 위에 하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조유진이 부르는 나무까지 18개의 좋아요를 받은 곡들 이어갑니다.

조유진 씨의 곡은 워낙 가사도 예쁘고 여러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나무 외에도 구름이라든지 여러 곡들을 또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곡은 하늘 위의 하늘, 주의 친절한 팔에 홀리원의 찬양, 또 계절 시리즈를 부른 러빔의 여름이 와도 주님 닮은 가을 모두 동수의 좋아요를 받았는데 오늘은

0: 주님 닮은 가을 이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1부 끝곡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역시 18개의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자,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 워십곡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찬양곡들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 캠프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시간. 지금 들으신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워십 클라우드의 찬양.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워십 곡이죠.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오늘 주일이어서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배라. 쉐임 윌 워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주일 2부 워십 앤 프레이즈 찬양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곡 한 곡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곡은 힐링 힐 워십의 고백의 기도라는 곡, 그리고 위트니스 워십 밴드의 주 앞에 나와, 또 한동 라이브 워십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힐링 힐 워십 고백의 기도 위트니스 워십 밴드의 주 앞에 나와 또 한동 라이브 워십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전해드렸어요. 자, 워십 빌더스 워십 리더 박철순 씨의 찬양 함께 하시며 성도여 다 함께 그리고 기도 안에 광야에서 뷰티풀 워십의 찬양 많은 물소리 워십의 창조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워십의 창조의 아버지, 뷰티풀 워십, 기도 안에 광야에서 앞서 전해드렸고요. 워십필더스의 박철순 리더,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도 워십으로 함께 보셨어요. 오늘의 워십 미니스트리의 놀라운 주의 사랑 이어갑니다.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 놀라운 주의 사랑 함께 하셨어요. 오늘 끝곡은 해외 워십곡이죠. 날렌첵 힐송 뮤직 그룹의 The Potter's Hand 함께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 좋아요 특집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워십 앤 프레이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다, 위아래로 오르고 내리는 일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뜻이죠. 계단을 생각해보면 위아래로 오르는 건 운동으로 쳐도 힘들고 또 강도 높은 움직임인데요. 성경 속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 천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죠.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길에서 딱딱한 돌을 베고 자면서 꿈을 꿀 때 하늘까지 뻗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이 끊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사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통로고 또 천사들의 오르내림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나타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 이 약속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베델이라는 곡이었고요. 조유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할게요.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라멋이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리 남궁송우기의 부른 곡이었고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이와 같은 때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와 김명식이 함께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김승민, 정지현이 부른 곡이었고요. 수민님 지난 연휴 때 교회에서 20년 만에 당일치기 여행을 가셨대요. 서해안으로. 사모님 차 타고 가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방송 틀었죠. 잘하셨어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 여행이었는데 정말 아이처럼 좋았습니다. 큰사랑교회 식구들이 이 사연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어봅니다. 친구같이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 필요해요. 함께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너무 잘하셨어요. 큰사랑교회 가족들과 함께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까요?

큰사랑교회 식구들 그리고 수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 구세라로 불리기도 하죠. 유턴 앨범에서 들었고요. 마일스 파이크가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이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님께서 동생분이 순직 경찰관이신데 대전 현충원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동생분을 생각하면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주찬미가 부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찬미가 불렀고요. 이어서 강중현의 목소리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고사 이번님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은 자녀입니다 하시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신청하셨어요. 이 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답가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이 곡을 불렀는데요. 오늘은 처음 부른 조소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전종혁 축복의 통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서울 화요모임 앨범에서 나의 눈 열어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8월 넷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덥던 시간이 지나고 더위가 뒤로 물러간다는 절기상 처서를 맞았습니다. 계절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서늘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내려보내실 수 있는 창조주를 배웠고도 여전히 욕망을 향해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앞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다가오는 계절에는 주님의 섭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더위가 잠시 주춤한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선 수해 복구를 위한 손길로 분주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앞으로 더욱 거세질 기후위기 속에서 다시 이 여름을 맞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비하게 하소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소중한 터전을 잃고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평생토록 읽은 것들이 쓰러지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도 사모하며 부릅니다. 그 이름과 그 삶 속에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내일이 있음을 믿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고 함께 일어나 거할 곳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송정미가 불렀고요. 우동일이 부른 온 땅의 주인 함께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FE님의 신청곡인데요.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곡을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가 불렀고요. 시와 그림 앨범에서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비 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부릅니다.

제이어스 앨범에서 시편 139편 그리고 김태영 오늘의 은혜로였습니다. 담대한 믿음님께서 별로 살아야 한다 신청하셨어요. 프레스트 앨범에서 김은실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눈을 들어 줄을 보내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준비했어요. 김태홍의 목소리로 들려드릴 텐데요. 주가 주신 평화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일,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입니다. 이 찬송은 잘 알려진 전통적인 흑인 연가입니다. 이 찬송에도 흑인 노예들의 애환과 고뇌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진 학대와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흑인 노예들의 간절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을 알까로 시작하는 이 찬송을 들으면 당시 노예 흑인들의 처절한 외침과 구원을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아줄 리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1: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0: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4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땅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 모든 자연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게 가꾸며 관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폭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습니다. 농작물을 말리고 바다의 온도를 높여 기후위기를 촉발합니다. 더 많은 산불을 발생시키고 전염병의 위험도 높입니다. 에어컨의 열기도 지구의 온도를 높입니다.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감정적인 충돌과 다툼을 유발합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소서. 자국 이기주의와 탐욕을 버리고 세계가 협력하게 하소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교회가 먼저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고 많이 걷게 하소서.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소서. 주님이 명하신 문화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성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강성식이 부르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손재석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69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69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밭으로 덮였습니다.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식들에게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터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69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메리 제인의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조아문이 부르는 찬송가 528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한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국을 점령하며 악을 행했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은 고레서 왕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자 고레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를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레서가 유다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자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약 5만 명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땅에 살던 한 무리가 다가와 성전 건축에 자신들도 동참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던 스룹바벨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마라인들은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페르시아 왕실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거짓 고소장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 13절을 보면 왕이시여 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폐역한 성읍과 성각을 완공하여 결국 왕에게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라는 그런 고소장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페르시아 제국을 향한 정치적 반란으로 모함한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실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일로 성전 재건의 역사는 무려 15년 동안 차갑게 방치된 채 중단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성전 재건을 향한 거룩한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은 판벽한 집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고급 건축 재료로 화려하게 단장된 집, 고급 저택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미 바벨론과 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화려한 문명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선진 문명을 접하였기에 자신의 집을 고급 재료로 사서 잘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방치된 상태로 버려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넘은 노 선지자 학개를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학개는 식어버린 백성들의 영혼을 향하여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장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왜 너희의 삶에 기쁨이 없는지, 왜 아무리 애써 수고해도 영적인 공허만 남는지 너희들의 행위를 스스로 비춰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전은 방치된 채 자기 집 짓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6절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이 먼저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루틴 중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를 놓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면서 챙기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기 때문에 책망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당대의 그 백성을 향하여 책망했을까요?
하나님께 광

0: 관계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우선시합니다. 내가 먼저 잘 살고 내 집을 먼저 단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일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된 채로 내팽겨 두고 그들은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런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무엇을 넣어도 다 새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꾼 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끌어모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꾼 채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꾼 삶의 끝은 영적으로 기근입니다. 공황과 불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노 선지자의 이 토론은 설교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영적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바로 잡은 것입니다. 비록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중단된 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 집부터 먼저 지어야 한다. 이런 교만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저버렸을 때 찾아온 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공황뿌리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너무 바빠서 형편이 안 됐어 나중에 이유가 생기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미루고 기도를 뒷전으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헌신을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엇이 우선이냐 묻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조와 영적 순위를 다시금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내 집안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을 우리 인생의 가장 첫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헛된 핑계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환난 날에 산성이시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첫자리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구멍 뚫어진 삶이 메꾸어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Way Home의 내 이름 아시죠? 김정석이 부르는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듣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트리니티 싱어즈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 컴패션이 콜롬비아 강진 피해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긴급 구호를 진행합니다. 컴패션은 최근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 인근 41개 어린이 센터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컴패션은 긴급 모금을 통해 피해 어린이와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식량과 깨끗한 식수 지원,

0: 임시 거처 제공, 심리적 안정, 트라우마 회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피해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지 어린이센터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신대학교가 최근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오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바오족은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최대 규모의 원주민 부족으로 아신대 단기 선교팀은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나바오 선교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신대는 해당 지역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사막지대로 지리적 고립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정 방문과 태권도 시범, 워십댄스 공연 등을 통해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장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사역을 직접 경험하는 단기 선교 활동은 학생들이 선교적 소명과 진로를 고민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의 장애 청소년 운동선수 지원 사업 점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가은 선수가 비장애인 선수들과의 경쟁을 거쳐 롤러스피드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제천여자고등학교 3학년인 박가은 선수는 최근 2026년도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주니어 여자 10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 선수가 비장애인 엘리트 선수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재능 있는 장애 청소년 선수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훈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노후 지역아동센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맘편한 꿈다락 사업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이용아동정원 3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이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S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이 있어야 동전이 양쪽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두 분이 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큰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남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작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심체된 건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 많은데 바이센처럼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사람 많고 그 지식이 정통적인 사람이 또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심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보면 헨리 블랙가비 클로드 킹이라는 공조로 되어 있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내 설교 내용을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미 남친의 교단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똑같이 그렇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책인데요, 제가 지금 나누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급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 우리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말라기 시대도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이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땠는가? 구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거쳐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한 거죠. 온갖 영적인 억압과 압박과 이러한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말라키 시대.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삶에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환경이 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립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삶이 이사야 시대에 보면 머리 끝에 발끝에 성한 것이 없지 터진 곳 사진 상처뿐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헌신을 희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이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제매력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구약시대잖아요. 요즘 신학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 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과 뜻을 이루시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사를 부르시고 등등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날 때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1세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10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중재로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대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런데 반복도 돌이키지 않자 이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흩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보면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산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전 놓고 당기면 쏟아지는 빠진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주신 약속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참딸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럼 왜 심판이 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맙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람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이 옵니다. 자, 그 네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떠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마지막 두 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나를 찾기를, 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에 똑같은 걸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함께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무르스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미스바 성에 잘 합니다. 어쨌든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금식기도 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사했다고 이런 일이 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제가 읽을 때 보셨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사야 시대는요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성경이 규정된 제물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드렸는데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양 하나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제사라고 그래요. 뭐가 다인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완전한 왜곡된 가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는데요. 이사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들을 그렇게 했죠. 뭐 이놈들이 까불어 20년 동안 그들이 다스렸잖아요. 블레셋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뭐 우리한테 대적하려고 그래? 모였어?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그 큰 승리를 거뒀던 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저들을 박살내겠다고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이걸 몰랐죠. 여기 보면 큰 우레까지 쳤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기는 우레가 칠 시기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따뜻한 봄날에 우레 쳤다 이상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이런 그 대기 환경까지도 주관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계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다 찾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업을 찾아야 할 게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유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생명이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교들 한번 들으세요. 쭉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전 8세기 우시아라는 왕의 등극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라는 왕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며 뜻밖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6살짜리 왕이 되었지만 누구도 이 나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우려와 달리 우시아는 그 작은 나라, 작은 군사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생각보다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레셋과의 오랜 악연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골리앗 장군 아시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드를 비롯해서 블레셋의 상징적인 도시들을 완전히 우시아 왕이 무너뜨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곳곳에 군대를 보내서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요. 그 사막 지역에 약탈자 아라비아 부족 그리고 악연이었던 또 한 나라 에돔까지도 우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린 왕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자신들에게 상징적인 존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솔로몬 왕과 비교할 만큼 우시아 왕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아요. 소년으로 시작한 이 왕의 이름이 어느새 주변 중동 지역의 변방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알려질 정도가 됩니다. 전쟁만 잘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도시를 군인들이 지켜주게 해요. 물이 없는 시대니까 곳곳에 운물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든지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를 쉽게 짓도록 만들어요. 또 산지를 개간해서 거기에서 포도 농사를 짓게 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며 부유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가 왕이 된 지 군인들을 잘 훈련한 숫자가 30만 7,500명에 이를 만큼 강한 군대를 만들어요. 아주 알차고 힘이 있는 정예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라 안팎에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성벽과 망대 위에 그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왜 한 번에 화살을 수백 발 쏘는 그런 무기들 또 큰 돌들을 이렇게 새총처럼 적지를 향해 쏴가지고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무기들을 곳곳에 개발하고 세웁니다. 이건 당시에 주변의 큰 제국들보다 더 앞서는 최신식 무기를 갖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역사에 손꼽힐 만큼 업적을 이룬 왕, 그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시아 왕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작은 나라, 갑자기 왕이 된 그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시아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걸 직관적으로 말하면 우시아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다는 거지.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그 우시아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시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와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왕이 됩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엔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이 있다 보니 지금처럼만 이 우시아가 살면 말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포기하죠.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사람은 고비가 와요. 우시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 소년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그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어느 날부턴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 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시아가 그렇게 변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소개했어요. 이 우시아에게 왕이 되면서부터 늘 말씀을 가르쳤던 그의 영적 멘토가 있어요. 그가 스가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첫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주고 짚어줄 사람이 사라진 뒤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인드는 사라지고 오히려 점점점 내 욕망,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이 우시아가 변질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느 날 우시아가 손수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절대로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이 하나님의 법 앞에는 예외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마치 내가 모든 걸 성공한 사람이니 제사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향을 피우겠다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았던 당시의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황급히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절대 권력을 쥔 왕 앞에서 아무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왕이라도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시아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향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째려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감히 이 나라를 세우고 왕인 나에게 제사장들이 나를 가로막느냐? 그리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 아마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금방이라도 왕이 이 제사장들의 목을 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돼요. 바로 이 무시무시한 피가 말리는 상황에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왕이 너무 분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제사장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왕의 이마에 희고 붉은 반점이 순식간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병이라고 일컫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제사장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들은 급히 왕을 성전 밖으로 쫓아냅니다. 우시아는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우시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그가 왕일지라도 외부와 단절돼야 돼요. 그래서 우시아는 이때부터 별궁에 갇힌 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삶을 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서 그의 왕권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힘없는 왕이 되니 생각지도 않은 자신의 세자 요담에게 왕권을 위양하고 그는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지다가 마지막에 너무너무 존재감 없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며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처음에만 해도 앞길이 창창했고 이대로만 가면 역대 어떤 왕에 비해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 같았던 롱런이 보장돼 있었던 그가 왜 말년에 결말이 이렇게 씁쓸한 인생이 된 걸까? 뭐가 문제였던 걸까? 하나의 포인트를 잡자면 중간에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첫사랑,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남은 삶의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롱런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딱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초심을 뺏기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자꾸 중간에 변질되고 초심을 잃는 걸까요? 간단해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 잘 되면 망각하지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의 마음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백성의 신뢰도 잃고 국가의 힘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란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다시 초심을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 다시 첫 마음, 초심을 찾아라.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한 가지 소원을 품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든 초심을 되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리사 시절에 감리사님들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감리사들 연수가 있어서 며칠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가 그 5성급 호텔과 옆에 리조트가 있었는데 더 마젤란 스테라 리조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리조트에서 우리가 묵었는데 이 더 마젤란 스테라 리조트 안에는 어느 때든지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채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거 누가 세운 거냐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에드워드 옹이라는 사람이 이 리조트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아주 가난하게 싱가포르에서 건설 업체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별것 아니든 별것 아닌 조그만 그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일감을 주면 그 하루하루 열심히 일용직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건축의 종사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작은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듯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일할 거리를 주시니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 작은 일에서도 저는 감사하고 정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에드워드의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 날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리조트 건설권을 따냈어요. 그리고 그 리조트가 올라가고 호텔이 세워지고 성공을 하고 말 그대로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게 내 두뇌와 배짱과 결정력 때문에 이걸 내가 얻은 거야. 이렇게 완전히 초심을 잃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에드워드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무진장 벌리기 시작하다가 때마침 1997년 아시아 전체를 휩쓰는 IMF 외환 위기가 터져요. 달러로 빚을 졌는데 하루아침 자고 나면 눈만 뜨면 수천억 원으로 빚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려고 해서 그동안 뇌물을 주고 관계를 냈던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는데 다 수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은행에도 버림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인들에게도 버림받은 에드워드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해요. 내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 떠나가 버린 텅 빈 사무실에서 날마다 술 중독자처럼 살아요. 어느 날 술이 취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절망하고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날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초심을 맹세하던 순간 하루하루 근로자로 살아가는 작은 노동자에서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그 이후에 초심을 잃고 마음대로 살고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일대기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에드워드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남은 인생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주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초심을 되찾아요. 그리고는 내가 남은 인생 다시 화려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위치와 역할을 다시 정립합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들떠 보지 않았던 정부가 그의 재기를 공식적으로 도와주고 금융권 은행에서 지원들이 풀리면서 그는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에드워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리조트의 공간들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오면 아무 때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회 장소로 아낌없이 가장 좋은 공간에 가장 좋은 시선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돈 버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전 세계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해요. 그가 남기는 강연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좋은 기업가가 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롱런하는 인생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0: 부딪히면 생각지 않은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 내 형편에 맞는 이 위치, 이 직임, 여기에 최선을 다해 내 성공의 기초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나는 이미 그 초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다시 그 초심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대신 내가 쥐고 있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빠르게 가려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내가 운전하고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일터, 내 사업, 내 야망을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운전하는 옆 좌석에 여러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롱런하는 인생이에요. 끝이 잘 되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게 기독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너무 잘 왔습니다. 나는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기대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멋있는 롱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2: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보통은 마카오 하면 카지노를 떠올리지만 그곳에는 기독교 성지가 있습니다. 당시 마카오에는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가 있었는데 모리슨 선교사님은 그 인쇄기로 1819년에 신천성서를 완역해냅니다. 그리고 모리슨 선교사님을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신천성서를 들고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배가 공격을 받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배에 실려있는 한문 성경을 강가로 던집니다. 강을 타고 성경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나라에서 이 성경을 수거하는 수거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당시 평양의 양반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수거 작업에 참여해서 성경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대로 된 종이를 어디서 구경합니까? 그런데 이 신천성서의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당신 집 전체에 도배지로 바른 겁니다. 아니 그런데 방에 누울 때마다 온 벽에 도배된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이 양반 박영식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매일 밤 누워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0: 근데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강가로 던졌던 성경을 우연히 얻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훗날 최치량이 바로 이 양반 박영식의 집을 구입하게 되고 성경으로 도배된 이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널다리골 교회는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평양에 떨어진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조선 땅 전체를 뒤덮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이겼고 가난을 청산했고 이제는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1: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최근 가뭄으로 어려운 경남 지역에 물탱크차 200대가 집결한 일이 있었죠. 전국의 소방대원 400명이 달려가서 급수 지원을 한 건데 그중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채우고 왔다.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출발했다.

한 대의 물탱크 차가 나를 수 있는 물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대가 같은 곳을 향했으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 새벽잠을 떨치고 먼 길을 달려온 그 수고가 물보다 더 든든한 위로 아니었을까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떤 메마른 순간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서로의 빈 곳을 향해서 기꺼이 흘러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 여러분 주말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8664 뒷자리 쓰시는 분은 지난 토요일 을왕리를 다녀오셨대요. 막바지 더위를 즐기는 많은 인파와 버스킹팀에 깜짝 놀랐습니다. 탁 트인 바다, 노을, 폭죽에 더해 라이브까지. 선선한 가을이 되면 더 많이 찾으리라 생각하셨대요. 어휴, 즐겁게 보내셨는데요.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 더웠어요, 주말 동안. 그쵸? 토요일 비 온 뒤라 이제 어제는 습기 담은 더위까지 다시 찾아와서 오늘 아침도 좀 후텁지근합니다. 예, 여러분의 지난 주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은 이쪽에서 나눕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 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스턴 게이트 천국에서 만나보자.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지기님은 오늘은 새벽 예배 없는 날이라서 잠깐 개인 기도하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오늘 아침에 더운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3476님은 미나님 반갑습니다. 미나님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면 퇴근은 몇 시에 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늘 청취자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방송 감사합니다. 와, 3476님이 이제 새싹 달고 오신 거로 봐서 처음 참여하신 분인데 첫 참여 글이 저에 대한 궁금증이라 감사하네요. 저의 출퇴근 시간은 영업 비밀입니다. 라고 농담 삼아 말씀드리려다 뭐 대단한 거라고. 그쵸? 저는 아침 5시 출근에 오후 2시 퇴근입니다. 일어날 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차 붐비지 않는 시간 출퇴근이라 좋고요. 뭐든 다 좋고 나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샘사님, 오늘 아들이 18개월 국방 의무를 다하러 논산훈련소로 입소해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 주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에. 그리고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어지는 접속곡.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부르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림 속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팔을 뻗어 생명의 기운을 건네려 하십니다. 반면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검지는 찰나의 간격을 둔 채 살짝 구부러져 있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아담의 손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손끝을 들어 그 은혜를 붙잡길 기다리시는 거룩한 배려와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죠. 하지만 마지막 남은 그 작은 간격을 좁히는 일은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혹시 우리 안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아담의 손끝은 펼쳐져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아담의 손끝.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좁은 길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My life is in you, Lord. 생명 주께 있네. 레인보우 선곡표상에 이게 영어 제목이 있고 괄호하고 우리말 제목을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끔 우리말 제목이 기입돼 있지 않은 곡들이 있어요. 이 곡도 그러네요. 생명 주께 있네 였습니다. 멜로디는 익숙하셨죠? 조금 전에 그 을왕리 다녀오셨다는 분의 사연을 듣고 럭키 수진님, 저는 집이 영종도라 을왕리를 자주 가다 보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저는 변산반도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고려청자 박물관도 있고 멀리 가신 만큼 정말 콧바람 많이 쏘이셨겠어요. 청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5284님. 어제 비가 내린 까닭에 후텁지근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무심천 면의 풍경은 하늘까지 가을가을입니다. 강아지풀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나다운 계절님은 지난 일주일간 베트남 다녀오셨어요. 호치민 여행 다녀오셨대요.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심 모든 세계 앤 머레이의 목소리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은 참 힘이 세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의 몸과 정신 컨디션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요일이 월요일이다. 그 힘센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우린 이번 한 주간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월요일 1부 나나무스구리 Why Worry 들으면서 닫겠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되

0: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박성태의 뉴스 쇼.
1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논란, 그 파장이 큽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전국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입장 질문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합니다. 특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오늘 손수호의 몽타주에서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고요. 또 일부 뉴스연구소에서는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식을 두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봅니다. 8월 24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초

0: 김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시사에 이번 아주 방향을 잡아가는 네 분의 많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예. 먼저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네. 당협위원장 재선출 충돌.
0: 예.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모두 재선출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고요?
3: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전국 254개의 당협위원장을 모두 다시 뽑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안건을 이제 재논의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재선출이라고 하지 않고 당원 직선제라고 표현해달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0: 아, 당부를 했군요.
3: 네. 맞습니다. 핵심은 지금처럼 당협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현역의원이 다시 당협위원장 맡는 구조를 깨고 앞으로는 책임당원이 직접 당협위원장을 뽑게 하겠다 이건데요. 장동혁 대표 측은 당원 중심 정당, 싸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 반발 이제 상당히 큰데요.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40여 명이 이제 반대쪽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자기 지역구 이제 당협위원장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이 이제 시행되면은 이제 현역 의원들까지 사실상 지역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3: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까지 겹치면서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결국 이제 지도부의 현역 의원 압박용, 당 장악력 강화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봐야 될 거는 오늘 최고위에서 원안대로 그대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현역 의원 반발을 고려해서 좀 보완책을 내놓을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안이 좀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다수의 최고위원 뭐 김민수, 김재현, 양향 조광한 최고위원이 찬성 입장이었고 점점씨 원내대표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였고 또 현역 의원이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권을 했던 상황이에요.
0: 예.
3: 지금 사실 이제 오늘 표결을 할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표결을 하게 되면 숫자상으로 이제 처리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리고 이번 주 27일, 8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여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3: 네. 지금 앞서 점정씨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었는데 이제 만난 명분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당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의 뜻을 전달한 건데 이 자리에서 27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좀 와주실 수 있느냐 이제 정중히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일단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연찬회에 초대한 것을 두고서는 이제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 통해서 보수 정통성 강조하고 당내 통합의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장 대표 우회적으로 좀 견제하고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0: 예.
3: 또 일정이 공교롭게 이번 26일이 장 대표 취임 1주년이고 이때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당 쇄신한 뭐 운영 구상들 밝힌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부터 이제 의원 연찬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장동혁 쇄신안은 좀 묻히게 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0: 아, 예.
3: 네, 그런 점들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가 좀 장동혁 대표 임기 후반기 리더십의 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26일 1주년 간담회가 있고 또 4선 중진 의원들이 26일에 최근에 이런 당협위원장 재선출 징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의힘에서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 당내 갈등과는 별개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첫 공식 이제 회동을 갖게 돼요. 지금 국민의힘 측 입장은 할 말은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0: 예.
3: 지금 갈등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나 뭐 세제 개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분과 함께 이 문제 분석해서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현역 의원 4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다음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징계가 내려졌었는데요. 일단 의원들 사이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중계 수위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4: 뭐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0: 예.
4: 원안 그대로 좀 하지 않고 조금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니까 뭐 당권파나 그쪽 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도 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0: 나 하지 않았다. 사과하거나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은 이제 낮춰야 될 명분이 없다. 뭐 이런 거. 권영진 의원은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예.
0: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너무 세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예전에 이제 2022년 8월에 김성원 의원이 수해 현장 가가지고 아우 그림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옆에 의원들 권성동 의원하고 이미자 의원이 있는데 얘기했다가
1: 예.
0: 그때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거든요. 그때 그 기사량이나 막 당이 받은 어떤 이미지 타격이나 뭐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1: 예.
0: 이게 이제 막 1년 반, 2년, 2년 반이 적절하냐. 김재원 최고위원도 예전에 이제 5.18 정신, 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그리고 4.3 폄훼 발언 그리고
1: 예.
0: 정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 뭐 이런 걸로 당원권 정지 1년 받았어요. 그때도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김재원 최고가 라디오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아, 징계 안 했으면 좋겠다.
1: 좀 심하다 이런
0: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좀 받아와서 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일부는 좀 조정이 되지만은 큰 틀에서 기조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1: 예. 예. 사실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일단 윤리위 결정사항이잖아요. 근데 최고위에서 혹시 좀 낮춰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지 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가능성이 뭐 늘 있는 건데 그 윤리위원회하고 지도부하고 싱크로율이 워낙 높으니까
1: 예.
2: 실제로 그렇게 될까 하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 일단 이 징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될 수 있는 행위와 발언에 대한 징계는 뭐 다들 긍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치 생명을 끊는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한테만 그러느냐.
1: 예.
2: 이분들보다 더한 발언 뭐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 개시도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한 비난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
1: 예.
2: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박원석 의원님.
3: 뭐 이게 워낙 이제 정치적인 성격의 징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도 최고위원회에서 뭐 수정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없는 건 아니죠. 징계 취소권이나 정지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1: 예.
3: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결국 이게 장동혁 대표의 이제 정적들에 대한 제거 내지는 제압의 수단으로. 징계위가 활용되고 윤리위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당내에 그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징계 사유가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에 무소속 후보 지원이잖아요. 근데 진종호 의원의 항변은 구체적 지원 행위를 대봐라 그러면
1: 예.
3: 그게 지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진종호 의원이 뭐 방을 얻어서 뭘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만 하고 실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유세 현장에 진종호 의원이 갔던 건 사실이지만 뭐 유세 현장에 간 사람 워낙 많아서 그거 가지고 진종호 의원만 콕 집어서 당원권 정지 예. 2년을 내린다는 건 조금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권영진 의원의 경우에 본인이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처를 호소했고 당의 수많은 중진과 원로들이
1: 예.
3: 이거 가지고 중진 게 안 된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정치보복성 그런 징계를 내린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 저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저걸 내려놓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저게 정당성, 객관성, 뭐 형평성 다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다. 결국에 일부는 저거 법원으로 갈 거고 또 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나는 저거 가지고 가처분 안 낸다. 다만 예. 정치적으로 싸우겠다. 그 당내 또 다른 이제 갈등의 그런 소재가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한 징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당대표가 판단하면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있다 없다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이제 방아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입니다. 원래는 자동 연장이 되는데 8월 말에 다 사퇴하고 새로 뽑는 방식을 취하겠다. 원래 잘 안 하던 규정인데 이 규정을 장동혁 대표가 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많은 부분들이 반대해요. 오늘 최고위에서 결론을 낼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주의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거고,
1: 예.
0: 그건 이제 장도혁 대표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본인의 우군이 없으니 당원들을 업어서 이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들이 무조건 이제 연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보자. 민주당에서도 1인 1표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강성 당원들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뭐 제기됐지만은 결국은 예. 이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또 명확하게 서지 않아가지고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성과 반대가 약간 당원들을 우대한다라는 그런 장도혁 대표의 이게 좀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좀 더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구도 자체는 의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더 구태 기득권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셔닝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양당이 좀 비슷하게 수렴해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1: 예.
0: 저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보니까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랑 그리고 뭐 신동욱 의원은 기권을 했는데 나머지가 다 찬성했잖아요.
1: 예.
0: 근데 이 찬성한 분들이 그러면은 다 이 그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냐. 예를 들면 양양자랑 조광한 뭐 이분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 두 분이 이제 다르죠.
0: 예, 네. 뭐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김민수, 김재원, 양양자, 조광한 다 원해입니다. 예. 지금 당협을 모르겠어요. 맡고 계신 분이 있네.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조광한은 예. 이제 남양주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념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본인의 이해가 여기에서 이제 몇 명 날라가야지 본인들한테 자리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양자 최고도 계속 이제 반대도 하고 뭐 저 그 장도혁 대표한테 각도 예. 세우고 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전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2: 통과될 들어요. 수도 있겠다. 예, 예. 이게 보면 그 정당 운영의 일반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 크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임기가 있어요.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임기가 다 했기 때문에 재선출하는 거다라고 하면 뭐 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선출 방식이 당협에서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고
1: 예.
2: 그 조직위원장을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그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당협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방식의 변경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권한이 이게 줄어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1: 예.
2: 예전에는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1: 예.
2: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없어지고 당원들이 직선해서 2년마다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는 거다라고
1: 예.
2: 한다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 주권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의 제도보다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 일단 형식적인 틀로 보면 그렇다는
2: 틀로 보면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시점에 저걸 하는 정치적 의도가 문제인 거죠. 결국 장도혁 대표는 이제 일종의 당권 강화를 위해서 당협위원장들의 대대적인 교체를 이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의심이고
1: 예.
2: 결국 본인이 공천권도 없는데 사실상의 이제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저기에 담겨 있다. 이게 의총에서 특히 다선 중진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 반대가 저렇게 극심한데 이거를 밀어붙 치면 또 다른 이제 충돌의 소재가 되지요. 물론 당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결정이 당무 예. 구속력은 안 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저걸 밀어붙인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야 장도혁 대표 그냥 두고서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1: 예.
3: 조금 첨언하자면 절차 그 시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죠. 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되는데
1: 예.
3: 굳이 이 시점에 이걸 해서 이제 의원들 힘을 빼야 되냐 이런 얘기들 원내 지도부 측 취재를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주말 사이에 이제 원내 지도부 측에서는 이제 장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 측과 좀 이제 좀 접점을 찾으려고 새로운 안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1: 예.
3: 지금 얘기가
1: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측에서 당 지도부 쪽에
3: 네.
1: 이걸 좀 조율해 봅시다 의견을 냈었다는 거죠.
3: 그런데 네.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표결은 시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자 정책위의장이 이제 새로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 5대 4 정도로 이제 팽팽하게 나오게 되면 그 안이 얼마나 이제 그 동력을 받을 수 있

0: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그뭐 표결을 이뤄지더라도 몇대 몇으로 이뤄지는지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봐야 된다. 일단 당대표가 각 당협위원장, 이게 이제 다음 총선에 공천받을 확률이 아주 높은 자리인데 당협위원장 선출권을 당원들에게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인 이른바 짠맛 당원들이 어차피 뽑을 거기 때문에 내 지지층들이 뽑아줄 사람들 이 기대를 갖고 간다.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2: 장 대표는 아마 이걸 계속 강행할 듯해요. 그 솔직히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직위원장이라는 걸 당에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1: 예.
2: 이게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조직위원장이 돼서 거의 뭐 그냥 통과.
1: 예.
2: 그냥 박수쳐서 통과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당협위원장으로 정식으로 되는 거고 재신임 과정도 지금까지는 당에서 거의 그냥 별 그 과정 없이 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방식을 책임당원 위주로 아니면 뭐 일반 당원까지 포함할지는 모르지만 해당 당협에서 당원들의 의사로 거의 뭐 찬반식으로 갈 거예요.
1: 예.
2: 왜 그러냐면 장동혁 지도부가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 어디 지역구에 넣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당협위원장 하던 분들이 다시 재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1: 그런데 예.
2: 그럼 이걸 왜 하냐. 제가 볼 때는 언제가 됐든 간에 다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장동혁 대표는 계속 쌓고 싶다. 아마 그런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2: 그래야 내가 당원들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설령 지금은 나한테 좀 반대하더라도 당원들 입장에서 그래도 장 대표가 당원들한테 당협위원장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잘했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2: 당협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원들한테 뭔가 나에 대한 뭐 신임을 묻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다. 그건 둘째치고 당협이 깨져요. 당협 안에 있는 당원들 특히 책임 당원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 뭐 한 2천명 3천명 있다고 쳤을 때
1: 각 당협당
2: 예 실제적으로 당협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자주 보는 그런 당원들은 100명이 안 되거든요.
1: 예.
2: 아마 신임 투표 같은 거 하면 그분들이 주도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 내가 신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만 생각 다 들 겁니다. 그분들 얼굴 보면. 솔직히 그런 게 많아요.
1: 또 이 기회에 바꿔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2: 그렇죠.
1: 것이고.
2: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 직후잖아요. 그럼 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된 사람, 안 된 사람, 전에 했다가 안 된 사람, 전에 안 됐다가 이번에 된 사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1: 게다가 역시 이제 국민의힘 전직 당협위원장을 하셨기 예. 때문에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3: 예. 아니, 게다가 현직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저거를 당원들의 투표로 재신임을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당원들의 규모가 확인이 되잖아요.
1: 예.
3: 그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현직 의원이. 근데 본인 생각에 그동안에 그냥 재신임 절차로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바로 총선이잖아요. 2년 뒤가.
1: 예.
3: 총선 앞두는데 내 재신임에 반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가 넘어. 그걸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을 안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보는데 반대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당대표직만 연임을 하면 총선 앞두고서 공천에 있어서 이제 이 당원들 중심에 말하자면 당협위원장 선임이나 혹은 이제 공천 예. 구조라는 게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거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 공천까지는 좋아요. 장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럼 공직선거를 이기냔 말이에요. 당협 자체가 깨진다는 말씀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당력을 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예를 들어서 1대1로 붙는다고 할 때 국민의힘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1: 예.
2: 그 지역에서의 당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냐. 오히려 저는 흩어지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안 됐다.
1: 선출 과정에 갈등이 내부 갈등이 예. 좀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하고.
4: 이게 이제 노리는 거는 장동혁 대표는 divide and rule 이제 분할하여 통치하라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두가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다 뭐 당원 책임 당원들의 불신임을 받겠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역구 그치. 관리를 얼마나 잘하던 분들이 예. 많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몇몇은 굉장히 뒤가 간지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로 이제 저세는 해로운 세다 이렇게 딱 낙인 찍으면은 이제 다 이제 그새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예.
4: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그 다른 상황은 달랐지만은 금태섭 의원 강서에서 그때 이제 그 저세는 그렇죠. 해로운 새로 이제 딱 찍히니까 전부 다 달려들어가.

그리고 당원들도 결국은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마음의 공포. 근데 그 당원들을 누가 움직이냐. 그러면은 장동혁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물 스며들듯이 장동혁에 대해서

0: 그래서 너 어떻게 됐지? 사실 그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은 다 그냥 책임 당원들 신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딱 예. 시범 케이스
1: 몇 명이 게, 걸릴 거다.
0: 친한 게 몇 명 딱 한 두세 명 제가 보기에는 날아가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1: 예. 예,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이 좀 안 되고 여러 투표율로 보면 50%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분들이 대부분 짬밥 당원인들이다. 그러면 짬밥 당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각 당협위원장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자꾸 그 층에 소구하려고. 고염식품이 돼가는 그 현상이 그러면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랑 조금 더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2: 저는요,
1: 늘지 않을까.
2: 요 뒤를 생각해봐요. 실제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당원 투표에서 재신임이 안 되는 당협위원장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그리고 사고 당역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엔 뭘 할 거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안 바뀌었네라고 할 때 장도혁 지도부가 이 당원 직접 투표에 의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왜 했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거 진짜 하느라고 나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돼서
1: 예.
2: 장 대표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 근데 별로 안 바뀔 거라는 예상은 현역 의원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현역 의원들의 당협 장악력이 아무래도 크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불신임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도 웬만해서는 그게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조직화가 당협에서 잘 안 돼요. 그런데
1: 예.
3: 원내들 같은 경우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현역 위원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저는 쉽다고 보고 물론 이제 대안이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 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때문에 교체 비율이 예상하는 것보다 아주 그렇게 낮지 않을 수도 있다. 원내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되면 당내 여론은 안 좋아질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근데 본인은 뭐 어차피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거기 때문에 감수하고 어쨌든 당 장악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 아닐까요?
2: 제가 그럼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저희 당 원내 당협위원장보다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 한 지역에 하고 있는 기간이 훨씬 짧아요.
1: 그렇죠.
2: 무슨 네. 말씀이냐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예.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원내에서 뭐 3선, 4선급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이 훨씬 더 지역에서 새가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원외가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는 조금 현실과 다를
3: 글쎄요.
2: 수 있다.
3: 그런데 그 얘기는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2: 대안이 있는 없어요. 대안이 네. 없어.
1: 예, 일단 그러면 만약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최고위가 강행을 하면 이미 의총은 여러 차례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충돌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 다시 각자 마유회의로 갈 건지.
2: 충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예. 뭐 원내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당론도 아니에요. 위총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그냥 참고 사항 정도 되겠죠.
1: 예.
2: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장 대표에게 나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각자 자기 지역에 집중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 한다고 해서 크게 뭔가 바뀐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1: 대형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2: 뭘로 충돌하겠어요?
1: 네.
2: 그렇게 아니, 봅니다.
1: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력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2: 그러니까 이게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다. 보기에는
3: 아니 물론 이 사안만 보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뭐 통합도 변화도 쇄신도 없잖아요. 대신에 장동혁 대표는 한편으로는 징계 정치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올림픽 공원 가고 또 예. 이렇게 당협 교체 시도하고. 근데 그에 대해서 당내 불만은 있고 문제의식은 있는데 이게 뭐 행동이 안 나타나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3선 의원들도 모였고 4선 의원도 모이고 한다는데 그게 과연 어떤 가시적인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지 의문이에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불만은 있고 문제제기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별 수 있냐.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4: 예. 실제로 금요일에 의총 끝나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비주류 의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의총에서 이제 40여 명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는 해도
1: 예.
4: 최근에 의총 여러 번 있고 했지만 의원들 참석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40명이 이제 표출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의원 총이냐고 했을 때 대표성 얼마나 뛰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4: 그러니까 의원들이 반발이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참석하고 의지를 나타내느냐 이건 지금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재선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 듣고 연찬의 소식 보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0: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 국민의힘 연찬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인데 수요일부터 뉴스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장동현 대표 취임 1주년 돼서 쇄신안을 좀 나올 거고요. 목금이 연찬회인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자리에 초대했다. 올지 안 올지. 박원석 의원님은 일단 성이 같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니 감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세워서 그 정치적 자산을 상징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잖아요.
2: 예.
3: 그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심지어 견제하려고 한다라는 해석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어리석은 거고 그러면 그 당에는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한참 지난 과거를 그것도 별로 떳떳하지 않은 그런
2: 예.
3: 과거를 소환해서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정치적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건 한심한 거죠. 저는 그 연찬에 참석해달라고 제안한 정점식 원내대표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걸 또 제안한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한심하고.
2: 예.
3: 글쎄 무슨 생각으로 저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거치면서 특히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보니까 아직도 박근혜의 영향력이 있다.
2: 예.
3: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뭐 이런 류의 판단이 아닐까 짐작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뭘로 쇄신하고 뭘로 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문제가 있다 한들 그걸 견제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불러올린다는 게 그게 저는 어떤 발상이면 그런 발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 예, 김주일 평론가님.
4: 박근혜 대통령 영향이 있는 거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출구 조사를 보면은 대구시에서 70대 이상이 80%가 추경호 후보를 밀었거든요.
2: 예.
4: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층에서 젊은층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많이 찍었고 뭐 30대 40대까지 이제 20대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많이 찍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향수에 기대해서 당을 뭔가를 운영하는 게 미래가 없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장하실 예. 유권자들을 지금 소구를 할 것인가 뭐 다른 거를 이제 비전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불러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이건 당내용이라고 봐야죠. 당권 투쟁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보수 지지층 중에서 좀 강성 보수들 중에서도 새롭게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 이런 부류가 있고
2: 예.
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좀 상대적으로 점잖은 약간 그 보수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들을 당원 싸움에서도 지지 않겠다. 그래서 정년식 원내대표가 지금 3선들의 지지를 받고 4선들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전운이 지금 드리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선들 4선들 중진들은 본인들이 공천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들이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선을 넘었다.
2: 예.
4: 불출마해가지고 뭔가 희생을 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거취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한판 이제 뜰 수밖에 없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전선이 그어질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이제 최대한 우군을 각자 확보하려는 그런 뭐 정지 작업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중진들에게 좌표를 찍자. 이건 이제 포격을 위한 좌표를 찍자. 이제 중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인 거군요.
4: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퇴행적인데 자기들 안에서는 굉장히 비장할 거예요. 아마.
2: 비장해. 예. 예.
5: 김준일 평론가 말씀이 저하고 괴는 정말 똑같은데
2: 아, 똑같아요?
5: 이제 표현하는 단어 선택이 좀 다를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예. 박 전 대통령이 물론 탄핵은 당했지만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지세도 있는 거고 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 현실성을 감안을 할 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점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용한 정치인이 먼저 이런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방선거 때 당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간다 하면 당대표가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2: 예.
5: 당대표는 엉뚱한 데가 있고 원내대표가 직접 가서 말씀을 하고 연찬에 오실 것을

0: 했다. 제안을 했다. 그럼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고 지금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생각이 많은 지점에서 다른 상태에서는 그러면 원내대표의 초대를 받아 연차를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오실 때 그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박 전 대통령이냐 거기까지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뭐 권력투쟁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세력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갈까요?
2: 글쎄요. 저는 갈 수도 그랬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 세력 다툼이나 당권 투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와 이제 결이 다른, 궤가 다른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당 안팎의 정치인들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원로들 중에는 전직 의장들도 있고
1: 예.
2: 그리고 현직 정치인들 중에는 당장 오세훈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당 밖에 있지만 한동훈 의원이 있고 그리고 유승민 그 전 대표가 당 내부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다 근데 그런 거는 다 이를테면 이 당을 변화하는데 힘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TK 중진들의 생각이라는 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박근혜다. 장동혁 대표 체제를 바꾸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동혁 이상의 퇴행 아닙니까? 저는 그 TK 다선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저 당의 어떤 변화도 쇄신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박근혜를 불러다가 장동혁을 몰아낸다는 거 일종의 이의제의를 하겠다는 건데 오랑캐로 오랑캐 잡겠다는 예. 건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쇄신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1: 맨 앞에 이나 맨 끝에 이나 둘 다 한심하다.
2: 그렇죠.
3: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그 정도로 장동혁 대표의 힘이 생각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저거 연끌해가지고 다 끌어모아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당 대표에 예. 그렇게 끌어내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입니다. 왜 한동훈 의원을 주장하면은 그 뭐 소위 말해서 공안증. 예. 공안증이라는 게 한동훈이 만약에 대표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뭐 대표나 지도부에 들어가가지고 공천에다 날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의 기득권 뭐 중진 의원들이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전식 원내대표가 그 뭐 채널A 유튜브에 거기 나와서 공안증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지금 돌아가는 판이 공안증이 아니라 지금 공장증 생기고 있어요.
1: 그렇죠.
3: 장동혁이 공천을 안 주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추천제를 얘기한 한동훈은 국민추천제? 그럼 내가 이거 공천받기 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중진들이 있을 테고 오히려 손을 잡고 예. 거기에 박근혜까지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기묘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박근혜와 그러니까 당내 언더진용과 예. 한동훈이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지금
1: 공한증이 예. 공장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 문제 이제 공장이군요.
2: 아니 근데 뭐 만약에
1: 사실 저기 윤석 대변인 되게 좋아해요 지금. 아니, 공한증이 저, 공장증으로 바뀐다니까.
0: 저 생각 거의 똑같아요. 저도 공장증 이런 말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신 거예요.
1: 잠시만요. 둘이 대기실에서 짜고 온 거 아니에요?
2: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예. 거기에 모종의 기대를 걸고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나 혹은 친한계도 헛물 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통해서 장동혁을 밀어낸 결과가 이제 한동훈에게 예. 어떤 정치적 기회가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를 통해서 장동혁을 밀어내려고 하는 건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0: 그런데
2: 그거를 뭐 공장증과 우리의 기회다.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친한 게 희망이 없어요.
0: 그 뜻이 아니고
1: 지금 한동훈 의원의 브레인을 맡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의 말씀을 그 짧게 듣고 아니고, 예, 다음으로
0: 장동 대표가 뭐 당내 그 구주류하고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2: 아니, 그런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0: 반사이 얘기한
2: 그렇다고 거예요. 저 구주류의 네. 움직임이 한심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저 한심한 거예요. 저 한심하다고 비판해야 되는 게 맞는 예. 거고요.
4: 근데 원내지도부 입장을 짧게만 전하면은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하고 이런 거는 뭐 장동혁 대표 견제용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수 통합 이런 문제가 뭐 한동훈 뭐 이준석 그러니까 통합하느냐 이런 문제로 너무 협소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1: 예.
4: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보수 대통합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할 거라고 해요.
1: 예.
4: 그런 이제 원내지도부 입장 전달하고 원내지도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요.
4: 네.
2: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나요? 그럼 혹시?
4: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예방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예. 예전에 사면 때도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0: 전 대통령이 사면은 한참 뒤에 얘기도 했고 연찬에도 뒤로 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희대의 대법원장.
0: 예, 희대의 대법원장.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 압박을 이어갔는데 희대의 대법원장 표현은 박성준 의원 표현이죠?
1: 네, 맞습니다. 그 주말 사이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 앞서 김민석 대표가 법치파괴 이제 조희대는 물러나야 된다 이 현수막을 좀 전국에 걸도록 지시를 했고 실제 금요일 이후 주말 사이 곳곳에서 현수막이 걸렸고요. 어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희대의 대법원장 정치 플레이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즉각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 이 말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한 수도권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요 지도부 메시지를 좀 잘 살펴야 된다. 탄핵이란 메시지는 없다.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행태는 정말 분노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한 송 때부터 계속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 협시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 제청한 것이 실제로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탄핵은 신중하지만 일단 물러나라 이
1: 네,
0: 얘기인데.
1: 맞습니다.
0: 이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네. 공방이 좀 큰 것 같아요.
1: 네, 일단 노웅래 전 의원의 판결을 보면은 사업가로부터 이제 각종 청탁과 함께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선고됐고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문제인데 검찰이 확보한 일부 핵심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적법한 절차 거쳐서 확보된 증거 아니다.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봐야 될 거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이 공소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0: 예.
1: 판결 뒤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때 이제 노 전 의원을 공천 배제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표 시절에 노 전 의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사과한 거 앞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와 기소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서윤구 법사위원장은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이라는 이제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두고 여권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다. 야권은 이번에 무죄 났다고 실체적 무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노웅래 의원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공천을 못 받았었고요. 그런데 1심에 의해서 2심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와 그다음에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일 평론가님은.
2: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원래 뭐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저런 메시지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너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특정 뭐 재판 결과나 수사 진행 중인 상황, 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많이 의견을 낸다. 역대 대통령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0: 예.
2: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걸 왜 냈냐. 저는 1타 3피 정도 된다고 봅니다.
0: 1타 3피.
2: 예, 예.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조작기소 프레임이죠. 노웅래도 뭐 조작기소라는 거는 제가 뭐 그냥 붙인 거고 어쨌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뭐가 됐든 조작기소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무죄 나고
0: 예.
2: 그러니까 뭐 나도 사실은 조작 기소의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의원을 포함해서 윤석열의 검사 정치 여기 견제 여기 예. 한동훈 까기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 때 이렇게 했다. 세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데 친청계 견제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친청계
2: 예,
0: 견제
2: 여기가 이지은 자 당협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거든요.
0: 예,
2: 마포가.
0: 마포.
2: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이 아웃되고 그다음에 이지은이 왔는데 어쨌든 저 조정훈 의원한테 지고 뭐 지난 총선 때 뭐
0: 예.
2: 몇백 표 차로 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지은 위원장이 좀 문제가 많 이게 지난 이 당내 그 전당대회 때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0: 있었던 발언들이 있었다.
2: 뭐 트리밍 해가지고 사진을 썼네. 이자랑 같이 찍은 거를 뭐 이런 예. 걸로 막

0: 논란이 있으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친청계를 견제하고 교체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1: 아, 농내 의원으로 무죄
0: 농내
1: 나왔으니.
0: 의원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1타 3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유인석 대변인님.
3: 예, 역시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네요. 근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재판 하나에 얘기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이게 완전히 돈을 안 받았다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 해서 무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장처럼 흥분을 하려면 일반 국민이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일반 국민이 왜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받은 사람을 징계하지 못하냐 처벌을 못하냐 이렇게 나오거나 예. 뭐 그러면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때나 뭐 똑같은 얘기예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다. 뭐 송영길 의원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보실 거 아닙니까? 이 무죄가 왜 어떤 무죄냐, 죄가 예. 없는 거냐, 죄를 물을 수 없는 거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2: 죄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는 판단이나 이심에
3: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역으로 생각하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공소 취소 조작 기소에 따른 재판이니 이거는 공소 취소한다는 논리를 만약에 빌드업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재판 받으시면 돼요. 농래 의원도 재판 받아서 무죄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2: 예.
3: 오히려 더 재판을 받아야 할 논리를 강화하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당시에 이제 농래 의원 공천 배제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당대표도 아니고. 근데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꼭 내야 했을까 저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독수독과론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2: 예.
4: 이제 기각이 된 거지 돈 받은 사실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돈 받은 사실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조작 기소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는 아니다. 물론 예. 검찰이 무리하게 어쨌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이게 전부 그 이정근 씨
2: 이정근
4: 민주당의 조직부총장이었던 이분 그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거기서 수집된 이 이제 통화 기록을 가지고 예. 무리하게 수사를 편 건 맞아요. 그런데
2: 예.
4: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그 위법한 수집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이 경우에 죄가 있지만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어요. 그 죄가 있고 없고 자체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그렇다고 애초부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검찰이 만들어내서 조작을 한 그런 유의 조작 기소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뭐 한동훈 법무 전 법무부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고
2: 예.
4: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이제 검찰의 과거 그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또 그걸 민주당의 정치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는 꼭 적절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2: 예. 노웅래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무죄가 나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 녹취록 자체가 이 녹취 파일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건으로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4: 별건이라는 얘기죠.
2: 절차가
4: 별건.
2: 예. 안 맞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의 경우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도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다만 여러 공개된 보도 등에 나오는 녹취 녹 내용을 보면 뭔가 이제 돈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심증은 있어요.
0: 네. 저 한동훈 의원도 좀 오바한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녹취 파일 틀자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이거는 인민재판이 하는 거다 뭐 그러면서 조선제의 껌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어떻게 틉니까 그거를 그렇죠 뭐 그냥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위법 수집 증거라고 얘기한 거를 어떻게 그 틀 수가 있는 정치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오바를 좀 많이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4: 아니, 당시에도 국회에서 그 구속영장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얘기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어요.
2: 부스럭거리는
4: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2: 소리가 녹음돼 있습니다. 네,
4: 보통 그 이 저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제출해진 문서대로 이 판단을 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그걸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예. 때문에 지금 그걸 와가지고 다시 한번 녹취를 들어보자. 어떤 방법으로 들어요?

0: 수도 없어요.
1: 윤희석 대변인님.
2: 뭐 드러나면 안 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부스럭 소리 난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뭐 노웅래 의원이 무슨 말 했는지도 지난번에 주셨는데 또 주시면 뭐 여기를 이걸 뭐 어디에 쓸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 국회에서 뭘 하자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보다 뭐 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한 부분 사실은 김성수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손봉기 그러니까 노태학 대법관 후임 지난 3월부터 이제 공석인데 후임의 손봉기 대법관이 협의가 없었다. 청와대는 이거를 다시 반려할지 아니면 국회로 옮길지 고민 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사퇴하라라고 나오고 이 부분 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2: 반려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좀 그 부분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찌되었건 대법관 임명 과정을 지체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받고 있는 그 직무유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그것 때문에 기소됐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 예.
2: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재청을 받은 것을 판단을 해서 반려하고 이런 근거가 없으니 그냥 국회에 붙여서 국회에서 동의를 하든 말든 이런 원래 있는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최소화되는 거지 이걸 재재청을 하라는 식으로 반려를 한다. 글쎄요. 그건 뭐.
3: 반려나 재재청은 제도적으로 없죠. 뭐 예를 들어 대법원이 스스로 아니 우리가 다시 하겠다 처음부터 예. 라고 한다면 이례적이긴 하나 뭐 그건 성립 가능한데 반려나 재재청을 요구하는 거는 제도상 없습니다. 때문에 절차만으로 본다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결정된 뒤에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리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전 단계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예.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게 헌법상 그 재청권과 그다음에 임명권과 동의권이 병렬되어 있는데 이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래서 관례적으로 협의라는 걸 만들어 놨고
1: 예.
3: 그 관례가 지켜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협의 없이 내린 협의가 굉장히 불충분한 채로 서면으로 던져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번에 재청된 박순영 그 대법관 후보하고
1: 예.
3: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이죠. 후보하고 재청이 됐는데 공공연히 두 사람이 재청되면 거부할 거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압박을 했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압박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분을 재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때는 재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예. 불거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압박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던지려면 일찍이나 던지지 5개월간이나 사법 공백을 초래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이 시점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1: 예.
3: 내지는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김성수 대법관 후보하고 하나씩 교환하자 이런 정치적 의사를 비춘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재청권이 대법원장에 있고 임명권이 부속되지 않는다는 반복된 설명밖에 없어요.
1: 예.
3: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사법행정이 무책임했다.
1: 무책임했다.
4: 이게 조금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뭐 그러니까 법률적인 건 다 말씀해 주셨고 정치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에 좀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딱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거나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좀 예전에도 그랬지만 선을 잘 타야 된다고 보거든요.
1: 예.
4: 문제가 있지만은 그게 너무 무리하게 가면은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막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래서 그때 우리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를 가지고 세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때 반려한다. 예. 반려가 가능한지 모르겠어 반려한다. 그리고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다. 아니면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부결한다. 아니면 이제 들고 있다가 대법원장 바뀔 때 그때 다시 철회하고 다시 재청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1: 예.
4: 뭐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재청권은 재청권대로 임명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 현직 부장판사인데, 정욱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그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거든요.
1: 예.
4: 근데 시작이 이거예요. 내가 3년 전에도 이거 올렸는데, 이걸 또 올리게 될지 몰랐다. 예.

0: 똑같은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 상황이다,
1: 당시다.
0: 이재명 정부 때랑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희대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재청권은 재청권대로 임명권은 임명권대로 따로 인정을 하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사퇴하라라고 전국에 현수막을 올리고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안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탄핵도 안 되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 민주당에서
1: 보시는지?
2: 사실 지금 묘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예. 지금 얘기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이건 민주당 의원 표현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예.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이제 대여전을 일단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네. 여론전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의원님,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번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네, 오늘 주쇼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뵐 텐데요. 2부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손수의 몽타주가 나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2: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1: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 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0: 오늘도 무사고.
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상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신임 대법관 재청 절차를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엇갈린 주장을 내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도 연일 거센데요. 민주당 입장 오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여성 장미란 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제대로 된 수색도 않고 허위 종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최근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아무 근거 없이 종결 처리한 A경장이 또 다른 사건에서 유족을 속이고 종결시킨 이 실종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허투루 실종 사건을 넘기고 3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이 의혹이 드러난 까닭은 무엇인지 오늘 월요일의 코너 손수호의 몽타주에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오늘 아침 가장

0: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 서명 재청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서면 재청이 적절했느냐, 대통령과 협의 없이 재청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 가 쟁점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 민주당의 입장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1: 예,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협의 없이 서면으로 예. 재청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사법부야말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시해야 되고
1: 예.
2: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에 꽂히고 재판 절차이고 재판 절차에 따른 재판 결과가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의 승복을 이끌어내려면
1: 예.
2: 그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의 꽃은 대법관 재청권이거든요. 대법원장의. 예. 근데 전격전을 저는 했다고 보고 절대로 채택해서는 안 될 서면에 의한 일방적인 재청권의 행사는 대통령의 어떤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패싱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얼마 전 국회에 나와서
2: 네.
1: 협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수단이 서면 재청이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 국면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네. 과정의 관찰이 필요한데요.
1: 예.
2: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흥부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재청된 김성수 대법관 재청 문제는 청와대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근데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노태학 대법관 즉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2: 그런데 그 4명의 대법관 재청위원회에 의한 그 추천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은 이미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지금 현재의 패싱 사태는 지금 8월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1: 예.
2: 그건 7개월 가까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봅니다. 그 협의라는 것은 어느 레벨, 어느 단위와 했느냐가 중요한데
1: 예.
2: 아마도 대통령과 협의할 리는 만무하고요.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지도 안 한 거고.
1: 예.
2: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했느냐라고 볼 때 종전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민정수석 레벨로 직접 협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예.
2: 법무비서관과는 뭐 잠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1: 예.
2: 그러나 그것을 협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중요한 것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라는 의미의 절차적 정당성 규정인데 그것조차도
1: 예.
2: 사실상 7개월 동안 묵혔고 직무유기에 가까웠고 심지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국회에서의 말에 의하면
1: 예.
2: 결국은 그 절차조차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즉 후보들에게 다 전화해서 다 포기하게끔 하는
1: 예.
2: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재청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직권남용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예.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월부터 당시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들을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을 했었죠. 당시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해서 난색을 표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에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서로의 의사들이 물밑으로 오가는 과정이 실질적인 협의인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됐다.

0: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거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1: 네.
0: 그래서 협의가 깨졌다고 판단하고 이제 서면으로 어쨌든 그러면 재청을 한다. 이렇게 간 것으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말을 들으면 추정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설사 그 말이 맞지도 않지만요.
0: 예.
1: 맞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0: 예.
1: 얼마든지 이 합의할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노태학 대법관 후보 그다음에 이흥무 대법관 후보 또 내년도에 있을 조희도 대법원장이 재청권 행사할 전대엽 대법관 후보 세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0: 예.
1: 이 중에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것은 대통령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0: 예.
1: 뭐 무슨 뭐 밀실 뭐 타협이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갖고 있는 임명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0: 예.
1: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 합의된 것처럼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런 논란이 있지 않은
0: 예.
1: 말 그대로 전형적인 뭐 특별한 어느 쪽에서도 뭐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김성수 후보로 갔잖아요.
0: 예.
1: 세 번째 내년도 천대협 대법관 할 때에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양보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0: 예.
1: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진보 대법관 후보 또는 다양성의 이름으로 이러한 후보들을 임명하시오라고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예.
1: 즉 윤석열과는 달랐다는 거지요. 그때는 끽소리 못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 예.
1: 아까 직무유기가 직권남용으로 변한 것처럼 타협의 여지를 차버리고 대통령을 예. 패칭한 거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0: 예.
1: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할 때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도 판사 생활 한 사람인데
0: 예예.
1: 저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압력이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어떤 독립의 제 재판권의 독립성의 침해에 대한 우려는 내부 즉 법원장이나 또는 대법원의 그 당시 법원 행정처의 권한이 대단히 셌기 때문에
0: 예.
1: 그로부터 어떤 핀잔을 받는 거 아니야? 내지는 무슨 통제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0: 예, 뭐 인사상 불이익 같은 거요.
1: 그런 측면에서 전합체에서 함께 동등하게 재판을 할 대법관을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의사도 무시하고
0: 예.
1: 대법원장 이것은 재청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거의 임명권과 동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같은 자격으로 구성할 대법원의 대법관을
0: 예.
1: 대법원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내부로부터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 점이 간과되어 있는 겁니다.
0: 이게 대법관 임명 절차는 조금 삼권분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1: 네.
0: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은 삼권이 다 관여할 수 있는 이게 돼 있어서 이게
1: 네.
0: 충돌할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네.
0: 이건 사실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1: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예.
1: 제가 아까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0: 예.
1: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0: 예.
1: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행정부에 소속된 어떤 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0: 예.
1: 또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다른 부, 즉 다른 사법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합니다.
0: 예.
1: 최종적으로 만약에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계속 도돌이표 형식으로
0: 충돌하게 된다면
1: 통화되는 반려하고 계속 그것이 도돌이표가 된다면 헌법의 질서의 안정성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그 이성적 한계 내에서 양보를 또 일부 받는
0: 예.
1: 그러한 어떤 합의가 중요한 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서면에 의한 통보 방식 전례 없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과 완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 없는 거라는 것을 대국민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으로 돌리면서 많은 국민

0: 이들의 비난을 받은 것도 맞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맞는데 사실은 또 한편에서 보면 제한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는 요구가 여당 내에서도 많고 대통령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의 대법관 인사에서도 일단 대통령 권한에게 양보하라라는 게 과연 타당한 말이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대통령 권한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아니죠. 예전에는 더 정말 제멋대로 임명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0: 예.
1: 예.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보셔야 될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아니라
0: 예.
1: 거꾸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0: 예.
1: 김민기 후보가 정당하게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굉장히 저도 대법관 추천위원이었습니다.
0: 예.
1: 대법관 추천 절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0: 예.
1: 굉장히 엄중한 절차고 굉장히 검증을 대법원 주체로 까다롭게 하는 절차입니다.
0: 예.
1: 그 절차를 통해서 김민기 후보가 추천이 됐잖아요. 부부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은 헌법재판관이라고 그래가지고
0: 예.
1: 그것이 어떤 사법부 법관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직무적인 어떤 독자성이 그 부부기 때문에 침해받는다는 것은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0: 예.
1: 이미 그 추천을 받을 당시부터 부부였습니다.
0: 예.
1: 그것을 추천 받을 당시 그럼 걸러내든지.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재판소원이 도입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여성이잖아요. 이번에 50대 남성의 그 사법 관료 말 그대로 평생 법관만 한 분들이 추천, 지금 지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대청을.
0: 예.
1: 그 점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좀 도모해 달라라는 여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0: 사실은 김민기 후보자죠.
1: 뭐.
0: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사실 법 왜곡죄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1: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1: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유능한 법관으로서 둘 다
0: 예.
1: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한 분은 헌법재판관이 됐고 한 분은 지금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판사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만둬야 됩니까?
0: 이제 재촉 사유 때문에 이제 회피나 기피 제도가 있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1: 그리고
0: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압이 들어가는 건 다 회피해야 되는데 그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임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전압 재판이 그렇게 많은가요?
0: 예.
1: 그리고 전압 재판이라고 그래서 지금 재판 소원으로 올해 지금 아마 신청된 게 2천 건이 넘을 겁니다. 지금
0: 예.
1: 그 중에 딱 한 건 정도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전원 재판부에 한 건 딱 올라가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1%도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그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제끼기 위한 변명이죠.
0: 예.
1: 정확히 얘기해서.
0: 알겠습니다. 보법정지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번 충돌이 그 임명 권한 그리고 대법원장의 재청 권한을 두고 충돌하는 기소의 싸움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예전에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분들인데요.
0: 예.
1: 이용훈 대법원장이 계셨습니다.
0: 예.
1: 이명박 대통령 때 겹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계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겹칩니다.
0: 예.
1: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면서 패싱 논란을 일으켜면서까지 마치 재판하듯이 사법행정권인 재판권도 아닙니다. 사법행정권인.
0: 예.
1: 임명재청권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면 조희드 대법원장이 물러납니다. 그 뒤에 대법원장의 앞으로 추가되긴 법제도에 바뀐 26명 전체가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순차적으로 그 새로운 대법관들이 임명되는데 그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분의 몫입니다. 조희드 대법원장의 가장 큰 잘못은 본인이
0: 예.
1: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공선법 위반 재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남용의 여지는 왜 스스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0: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내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죄

0: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X에 글을 올려서 검찰의 폐악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서 이제 저희 뉴스연구소도 패널들이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이 2심 결과에 아직 3심도 나오진 않은 대부분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이렇게 규정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 당시 당 대표셨습니다.
0: 예.
1: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이제 요구됐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설명합니다.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0: 예.
1: 그런데 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그 당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또 추격된 형태의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하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0: 예.
1: 그런 점을 말 그대로 당대표로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소회를 대통령님들 SNS에 그런 소회를 왜 말 못합니까?
0: 예.
1: 그리고 1심에서 2심에서 다 위법 수집 증거로 검찰이 오늘날 폐지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러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그런 사태가 한둘이 아닌 그것이
0: 예.
1: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배제된 거 아니겠어요?
0: 예.
1: 그런 점에 책임을 느껴야지 무슨 그것을 까보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렇게
0: 예.
1: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폐지한 그 주범이 사실상 한동훈 의원 아닌가 하는 세상에 비아냥이 있는 겁니다.
0: 예. 노웅래 의원에 대한 2심 판결문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고 그리고 모두 6천만 원의 뇌물 혐의로 기소됐었지만 법원 판단 내용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약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노웅래 의원도 인정한 것 같아요. 후원금인지 뇌물인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다만 이제 6천만 원을 전체 다 입증하기는 어려 보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 증거가 없다 이랬죠.
0: 예,
1: 네, 정확하게
0: 증거가 없다고 불충분하다고 했죠. 예.
1: 예.
0: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품을 받은 게 인정됐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뭐랄까요? 죄가 아예 없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이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1: 6천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고 심지어 그는 정치 자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0: 예,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법 수집 증거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돈들에 대한 증명이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0: 예.
1: 모호하다라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0: 예.
1: 지금 박성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충분히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0: 예.
1: 대해서 기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 500만 원 미만 현금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1: 그렇습니다.
0: 사실 그 녹음 내용에 나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후원금. 이라고 얘기됐던 부분, 후원금 처리라고 얘기됐던 부분.
1: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판단의 어떤 그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것을 가지고 즉 작은 말 그대로 일로 큰 일을 재단하는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근데
1: 네.
0: 이제 이른바 팀 정청래로 불리는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명청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를 둘러싸고는 갈등도 일부 표출이 됐고요. 앞으로 당이 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저도 뭐 최고위원 했습니다만
0: 예.
1: 그렇게 정면 충돌을 할 그런 현안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지난번 말 그대로 정청래 대표가 임기 1년 채우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0: 예.
1: 연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고 결과적으로 본인과 가까운 3명의 최고위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만
0: 예.
1: 앞으로 2년 동안 김민석 대표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총선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지금 말씀드리는 뭐 공천권과 관련된 갈등 뭐 이런 등등은 아직 그것이 표출되거나 노정될 그러한 시기적으로는 이른 거고요. 대개는 다 당정 간의 어떤 정책적 판단,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뭐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0: 예.
1: 저는 그 최고위원회의 어떤 멤버십 말 그대로 그 서로 구성하는 단계에서 경쟁은 했지만 저는 김민석 대표 중심의 그러한 리더십과 최고위원들이 적절하게 거기에 견제하고 또는 협조하는 그러한 뭐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당내 통합에 대한 전망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0: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6: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7: 예,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 접수한 경찰이 얼마 뒤에 통화가 됐다, 찾지 말라고 하더라 해서 그냥 본인이 연락을 꺼리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이 경찰은 이 실종자와 연락한 적이 없었던 그런 겁니다. 의문이 많은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7: 예,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제주도에 갔고 네. 사과도 했습니다. 일단
8: 그렇습니다. 네,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7: 예.
8: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급히 제주경찰청으로 갔습니다.
7: 예.
8: 수사회의도 주재했고요. 또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 앞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7: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경찰이 이미 두 건이나 실종신고를 아예 묵혀버렸습니다. 한 명 더
8: 그렇죠.
7: 확인됐죠?
8: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실종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A경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7: 예.
8: A경장, 실종신고를 받은 다음에 실종자와 전화 연결된 것처럼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7: 예.
8: 전산 처리까지 해서 사건을 묻어버렸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장미란 씨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
7: 예.
8: 또 그뿐만 아니라 7월 2일에 가족들이 한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7: 예.
8: 그런데 이때도 A경장이 가족들을 속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요. 이게 장미란 씨와 거의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7: 예.
8: 네, 그런 상황인데 이 60대 남성의 시신은 이틀 전에 제주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발견됐는데 이게 장미란 씨 사건 보도를 보고 하도 이상하니까 나도 재신고하겠다.
7: 예.
8: 다시 신고를 해서 수색에 나섰고 금방 발견한 거거든요.
7: 그러니까 두 건인 거죠. 이
8: 네.
7: A경장이 5월 15일 날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받고 이걸 묵살시키고 이제 통화에도 지운 거고요.
8: 네.
7: 뭐 연락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사건은 60대 이분은 7월 2일 날 신고가 되는데 이거 똑같이
8: 네.
7: 찾았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리고
8: 그렇습니다.
7: 실종신고 기록까지 지워버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네. 사망해서 발견이 된 거고요.
8: 그렇습니다. 이 A 경장 사실 이 사건 외에도요. 6월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7: 예.
8: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이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고 이게 징계위원회에 넘어가기도 했고 이제 불문 경고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7: 예.
8: 아무튼 이 A 경장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서 수사받은 적이 있다, 이 경찰이.
8: 네, 지금 수사 중입니다.
7: 아, 예. 일단 장미라 씨 뭐
8: 네.
7: 전체적으로 좀 이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8: 네네.
7: 일단 장미라 씨 실종 사건부터 짚어보죠.
8: 네. 5월 12일 밤 10시 15분경에 제주
7: 예.
8: 한림읍에 있는 주거지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가 5월 15일 저녁 6시 40분경에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받고 파출소 경찰관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요. 또 한림항 일대를 돌면서 탐문까지 했습니다.
7: 예.
8: 여기까지 잘한 거거든요. 네,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

0: 한 상태에서 이 A경장이 2시간 만에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이 A경장이 당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이고 그리고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참 제일 의문스러운 거는 이 장 씨 가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이 됐다. 지금 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밝히기를 꺼려해서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
1: 예.
0: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후에 이 가족들은요. 경찰이 무사하다고 하니까
1: 예.
0: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연락이 됐다고 하니까.
0: 예, 경찰 말을 뭐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1: 예.
0: 네. 그래서 아, 이게 개인적인 일로 이제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 그 바로 다음 날인 5월 16일에 휴대전화가 드디어 꺼졌고요.
1: 예.
0: 그 후에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잖아요. 남자친구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서 신고를 했는데 이때는 접수도 안 됐어요. 왜냐?
1: 예.
0: 이미 한 차례 처음에 아, 남자친구가 신고했는데 장미란 씨가 본인의 소재지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1: 예.
0: 그게 기록이 남았던 거죠.
1: 이 경장이 그러니까 해서 이분은 장미란 씨는 당시 실종이 아니다. 연락이
0: 네.
1: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이런 게 안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가족이 서울에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1: 예.
0: 결국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1: 이
0: 것이죠.
1: 이 경찰과 장미란 씨 간에.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란 씨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좀 잠적을 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인지
1: 예.
0: 아니면 납치당한 것인지
1: 예.
0: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당해서 뭐 상해당했는지도 알 수
1: 예.
0: 없고요. 또 그날 밤에 실족해서 바다에 빠진 것인지
1: 예.
0: 아니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1: 현재 생활흔적은 5월 이후에 핸드폰이 꺼진 이후에 없다. 생활흔적이라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나
0: 네.
1: 휴대폰 또는 금융계좌 이용 기록 이런 것들인데
0: 네.
1: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종신고를 했는데
0: 네.
1: 자 연락이 됐다고 A경장이 얘기를 했어요.
0: 그렇죠.
1: 그럼 어디 대체 어디 있는지라도 좀 알려줘라. 이 위치 확인은 안 알려주는 겁니까 원래?
0: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알려주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실종아동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1: 예.
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인 아동,
1: 예.
0: 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까지 묶어서 아동 등이라고 부릅니다.
1: 예.
0: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규정도 굉장히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1: 예.
0: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뭐 사고를 당했거나 뭐 길을 잃었거나 외출이나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고 싶어도 찾지 못하거나
1: 예.
0: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개수색, 공개수사, 뭐 지문 등록, 유전자 검사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18세 이상인 사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1: 예.
0: 이거는 법상 가출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청 훈령이 있어요.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 있는데
1: 예.
0: 여기에 보면 이러한 가출인 신고는 일단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를 하고요.
1: 예.
0: 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1: 예.
0: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 시스템 자료를 조회하고 또 신고자 진술 청취를 통해서 가출인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즉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게 발견한 후가 문제입니다. 발견을 하면 시스템 등록 해제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말 소재 확인이 됐다면 2시간 만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가능한 겁니다.
1: 규정이 그렇다는 말이죠.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죠.
0: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거죠. 아니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가족 등이 이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1: 예.
0: 경찰이 확인을 했으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데리고 가가지고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1: 뭐
0: 들 수밖에 없죠. 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서장은요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 가출 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또
1: 예.
0: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서 규정이거든요.
1: 네.
0: 가출인이 이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1: 예.
0: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8세 이상이 사실 실종 신고가 됐을 때 물론 실종이나 또는 범죄 피해일 수도 있지만
0: 네.
1: 본인이 뭔가 안 좋아서 좀 거리를 두고 싶다.
0: 네.
1: 예.
0: 그렇죠.
1: 잠적 또는 가출일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군요. 일단은
0: 그렇습니다. 네.
1: 예.
0: 뭐 숨을 자유, 피할 자유, 뭐 돌아가지 않을 자유, 연락하지 않을 자유, 관계를 끊을 자유 이런 거를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겠죠.
1: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실종인 또는 가출인과 연락이 돼서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게 해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실종자랑 통화했냐?
1: 예.
0: 실종자를 만나봤냐? 실종자가 진지하게 그런 의사 저 알려주지 마세요. 저 싫어요.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0: 이런 말을 한 게 맞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굉장히 제도나 규정에 대한 얘기를 깊게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싫다고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신고했으면 신고자의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알려주자.
1: 예.
0: 규정 바꾸자. 라고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한번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그 장미라 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언제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1: 사실 그런 염려 때문에
0: 네. 예. 그렇죠. 실제로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크게 싸우고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떠난 거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종신고 때문에 소재가 드러나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또 뭔가 다른 돈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돈 빌린 채무자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걸 실종신고한 다음에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지인 경찰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파악해줘라 하고 되는지 이렇게 한다든지
1: 예.
0: 네. 또는 강제로 이제 붙잡아놓고 일을 시켰는데 도망친 거죠.
1: 예.
0: 이런 경우에도 실종신고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스토킹 목적도 있고요.
1: 예.
0: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거죠.
1: 예.
0: 뭐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1: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전제. 진짜로 만나서 통화해서 가출자의 의사를 확인했냐. 이 사건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1: 사실은 그게 미스터리예요.
0: 네.
1: 처음 소식을 접하고 저도 황당한 게 도대체 이 A 경장은 왜 연락도 안 됐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다 이 장미란 씨가 이런 얘기를 대체 왜 했는지 그게 전혀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0: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A 경장 처음에는 추궁을 받으니까 통화했다.
1: 예.
0: 내가 얘기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한 걸음 좀 물러섰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를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어제도 이동하다가 일부 언론과 마주친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뭐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실상 전화통화했으면 기록에 안 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화통화 안 했다라고 보고 단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그 이유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그리고 또 그 후에 가족들에게 통화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에 이게 허위 종결한 거를 넘어서 아예 사망이라고 허위로 입력을 하고 아예 기록을 삭제했다.
1: 그러니까 실종신고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종결 처리하려면 뭔가 이걸 내야 되는데 이 솔루션은 그냥 사망이라고 해버린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1: 도대체 이분은 A경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2 신고와는 별개고 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이제 관련 정보를 전국에 경찰이 공유해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종자를 발견하면 이게 실제로 발견하면 또는 그 뭐 그런 경우 외에도 사건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인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해제 절차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보호자가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실종 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제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해제를 하도록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A 경장은 정상적인 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이라고 입력하고 아예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그 후에 이 사건이 뭔가 의문이 드러난 다음에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 관리 목록을 확인했더니 이 사건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1: 예.
0: 네. 이런 경우가
1: 이미 이제 처리된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1: 사망했다고 이 A 경장이 적었으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 경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니 애초에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 예.
0: 그리고 가출 사건의 경우에도 이 실종자를 찾으면 찾았다고 입력을 하고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왜 이렇게 삭제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어젠가요? 긴급 체포됐을 때 네.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을 받는데 혹시 이 경장이 장미라 씨를 직접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하지
0: 네.
1: 찾았다고 연락을 하고 이것도 정말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0: 예.
1: 실종 씻고 자고 오니까 귀찮으니까 아 연락됐어요.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0: 네.
1: 근데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뒤에는 그냥 사망이라고 본인에서 전산기록을 삭제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1: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0: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죠.
1: 예. 예.
0: 우선 장미란 씨가 어딘가에 안전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또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면서요.
1: 예.
0: 이게 지금 일단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걸 찾아보는 게 단순한 어떤 뭐 짐작이나 뭐 가십거리가 아니라
1: 예.
0: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혹시 A경장 외에도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1: 예.
0: 혹시 그동안 숨겨진 이런 사건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찾아내고 수사를 또 이어가고 잘못된 사람들을 벌주고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니까
1: 예.
0: 이 A경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이유를 한번 추리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예, 예.
0: 네, 첫 번째, 누군가의 청탁. 이게 경찰 조직 내에 누군가. 또는 그 외부의 누군가가
1: 또는 뭐 자기 지인이나
0: 네네.
1: A경장에
0: 그렇습니다. 이 사건 신고 들어와도 이거 조용히 묻어줘. 이거 좀 잘 처리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서 A경장이 들어줬을 가능성.
1: 예.
0: 그런데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떠올려볼 수 있지만 단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1: 현재 뭐 여러 네네. 의문들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또는 정황들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0: 네네. 그리고 지금 A경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인데도 아직까지 뭔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1: 예.
0: 또 이게 사실 뭐 이 정도면 너무 과한 추리 아니냐. 영화에서만 뭐 나올 만한 얘기 아니냐. 이런 뭐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1: 예.
0: 다음 두 번째는요. A경장이 이 장미란 씨의 실종에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
1: 예.
0: 자, 이거는 어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건데 A경장이 직접
1: 이건 가상입니다.
0: 네네,
1: 워낙
0: 그렇습니다.
1: 의문이
0: 네.
1: 많은 사건이니까요.
0: 네. 이런저런 생각 다 해보는 거예요.
1: 네. 네.
0: A경장이 뭐 직접 뭐 장 씨를 살해했거나 납치한 다음에 기록을 삭제했다. 또는 그런 조직의 일원이어서 실종신고를 묻어버렸다. 또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아 제주에 중국인이 많다. 그래서 중국인 장기밀매 조직이다. 뭐 중국 선박으로 데려갔다. 납치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전혀,
1: 얘기입니다. 예,
0: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리고요. A경장이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당직 근무인데 마침 그날이었잖아요.
1: 예.
0: 그럼 그 전날 그 다음날은 다른 경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딱 맞춰가지고 실종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처리를 했다? 글쎄요. 이거는 좀 그렇게까지 상상하기 쉽지 않고
1: 예.
0: 네. 사실 이 아무리 경찰이 실리를 잃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진지하게 뭐 살펴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것도 하나 또 있습니다. 주말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경찰이 인터폴에 황색 경보를 신청했다. 네, 이게 외국에 건너갔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장미란 씨가 정말 해외로 갔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한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현재 아무 정황은 없고 미스터리만 도대체 이 경장은 왜 이랬을까라는 미스터리가 많아서
0: 네.
1: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이 여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한번 분류를 해서 네. 보여주었습니다.
0: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뭐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냐라는
1: 예.
0: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번째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좀 전에 박성태 의원께서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그
1: 예.
0: 이야기 있잖아요. 일하기 귀찮아서 이런
1: 귀찮아서.
0: 거 아니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1: 그럴 가능성이 손수호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많다고 보시는 거고요.
0: 네. 일하기 싫어서 그냥 종교 처리했을 가능성.
1: 예.
0: 제대로 일을 하면은 앞으로 진행 사항도 확인해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귀찮아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주에서 하루에 네다섯 건 정도의 실종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1: 예.
0: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성인 실종신고건은 단순 가출이거든요.
1: 예.
0: 또 무사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A경장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전화통화한 것처럼 거짓말로 대충 이게 처리를 했고 또 실제로 그동안 문제

0: 내가 없었던 거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일이 줄어드네?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하게 끝나버리네? 별 탈도 없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이번에도 그렇게 거짓으로 통화한 척하고 시스템상으로 처리했는데 그게 들통난 거 아니냐.
1: 예.
0: 개인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 앵커는
1: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0: 네.
1: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네네. 게 아마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귀차님은 귀차니즘이 나올 때는 이제 뭐 집에 돌아가겠지 성인인데 잠깐 네. 싸우고 나왔나 보지 하고 실종됐다면 찾으러 가야 되니까 연락됐어요라고 대충 둘러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나중에 사망이라고 해서 기록을 삭제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0: 네, 실제로 네. 지금도 이제 실시간 댓글에도 그런 의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예. 있는데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 허위로 종결한 경위 그리고 또 시스템에서 삭제한 과정들을 지금 이제 깊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만약에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 A 경장이 어떤 실종 범죄와 직접 연루되어 있다면
1: 예.
0: 가정해 본다면 사실 삭제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 그냥 놔두는 거죠. 실종 상태로 놔두고 경찰이 어딘가에서 계속 수색하도록 놔둔다면
1: 예.
0: 오히려 관련된 범죄 예를 들어 납치라고 가정해볼게요. 납치 범죄가 오히려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해 범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1: 예.
0: 어딘가에 가두고 있다는 게 오히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록을 삭제해서 문제를 더 키운 거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이거는 범죄 연루성과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맞지 않는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연락이 됐다고 하지 않았으면
0: 네.
1: 장미란 씨가 처음에 집을 나갔던 게 그러니까 외출하려고 나갔다가 아마 실종이 됐는데 그게 5월 12일이고 휴대폰이 꺼진 게 6월 16일인가 17일 이때잖아요.
0: 네.
1: 실종신고는 15일이 되고
0: 그렇죠.
1: 그러면 계속했으면 사실 켜져 있을 동안은 장미란 씨의 위치를 오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사실 기지국에 기반해서 확인을 했었죠.
1: 예.
0: 켜져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GPS 확인을 하려면은 성인의 경우에는 좀 절차가 필요해서
1: 예.
0: 아무래도 전화기가 전원이 그 다음 날 꺼졌는데
1: 예.
0: 그 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더 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성인의 경우에도 좀 확인해 보자.
1: 예.
0: 그런 규정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 또 CCTV 영상도 좀 사라졌거든요.
1: 예.
0: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수집했으면 찾을 수 있었는데 생존해 있다, 확인됐다, 본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내 절차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또 덮어쓰기가 됐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지금 이제 뒤늦게 7월 중순부터 이제 건물 돌아다니면서 영상 찾고 있는데 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1: 그러네요. 사실 CCTV 영상이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있어서
0: 네.
1: 장미란 씨가 어느 한 CCTV에서 포착이 됐다면
0: 네.
1: 그 동선을 따라서 쭉 나오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이 A 경장이 찾았다고 한 바람에 영상 확보가 안 됐고 CCTV 영상은 모두 118개인가요? 한 달이 지나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공공 CCTV는 거의 30일 정도고요. 또 사적으로 설치한 것들은 다 개인마다 설정이 좀 다릅니다만
1: 예.
0: 그래도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촬영됐을 수도 있으니까
1: 예.
0: 네, 그런 영상까지도 경찰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A 경장 좀 전에 귀찮아서 했다. 그래서 가능성을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도대체 왜 귀찮았냐?
1: 예.
0: 아니 귀찮았다고 해도 그렇게 삭제를 하고 허위로 제보를 할 이유가 뭐냐라는데 최근에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가 적발됐잖아요.
1: 예.
0: 그리고 또 그 전에 가정폭력으로 불문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불성실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1: 예.
0: 또는 예전에는 성실했고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급격히 근무 의욕을 잃고 직업 윤리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1: 예.
0: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모든 영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고요.
1: 예.
0: 이 A 경장이 작년부터 실종치면서 일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어떤 태도로 근무했냐?
1: 예.
0: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구체적인 얘기가 경찰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게 이제 물론 A 경장의 개인의 일탈 또는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실종.
0: 네.
1: 이건 그럼 시스템에서 미리 이런 것들은 필터링을 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쪽에 정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 일을 못하게 하든지
0: 네.
1: 또는 2차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그 2차 모니터링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예. 경찰이 이렇게 밝혔어요.

0: 아, 그 부분 문제를 인지하고 지금 수정 중이었다. 예. 그런데 마침 이 사건이 터졌다.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그 관리자가 있고 상급자가 존재합니다만 접수 받은 사람이 그냥 삭제하면 끝이거든요.
1: 예.
0: 이거를 이중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 중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졌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 예.
0: 너무 늦었죠.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예 성인 실종까지 관장하는 이 성인 실종법 또는 실종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가 있었고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1: 예.
0: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같은 좀 문제점이나 고민거리 있는 거예요. 아니 성인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떠날 수도 있는 건데 여기까지
1: 예.
0: 다 확인하면 부작용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논의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깊게 예.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도적으로 빈 곳들을 좀 메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0: 1600-9300.
1: 네, 오늘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CBS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2: 함께
3: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4: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8: 폭염주의보.
9: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8: 폭염경보.
9: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8: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세요.
9: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8: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10: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처서절기가 지났지만 늦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됐고요. 경기 남부와 세종시, 남부지역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더 강화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양산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 35도, 대전 34도, 서울 춘천 33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제18호 태풍 사우델은 중국 쪽으로 향하겠습니다만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펴

0: 이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 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페달에서 발을 뗀 뒤에도 부지런히 달려온 관성 덕분에 자전거는 한동안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놀이터의 그네도 마찬가지죠. 그네에서 내린 뒤에도 곧바로 멈추지 않고 진자 운동을 계속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아침 저녁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묻어있고 달라진 계절의 공기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관성의 법칙처럼 아직 남은 여름의 열기가 우리 주위를 머물러 있을 텐데요.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여름의 뒷모습을 천천히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계절에 대한 예의일 겁니다. 아, 이 여름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입주 1403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